꽃피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간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양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양정에 올랐던 송광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양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8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관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송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송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현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남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씨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에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 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 걸음 느린 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 구름 뒤집는 듯
0: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은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식영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화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화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절 따라 절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0: 오랜만에 와요.
1: 네, 사실 뭐 부산하면 또 바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해수욕장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송도 해수욕장이 나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송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관광객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바다에 나오니까 너무 좋고 노래가 막 절로 나오네요.
0: 맞습니다.
1: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0: 네, 저 즐겨 듣던 노래죠.
1: 아, 듣기 싫은가 봐요.
0: 아닙니다, 좋아요. 네.
1: 지난번에는 부산 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네. 소개해드렸고 이번에는 2탄입니다.
0: 부산 근현대 역사관 그리고 한성 1918,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초량동 골목길에 있는 양옥집 초량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야, 아니 세 곳의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이번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간일 것 같거든요. 네.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볼까요?
0: 가보시죠.

0: 이제 원도심으로 왔습니다.
1: 네, 왔어요.
0: 정말 그 느낌이 물씬 풍기죠.
1: 네.
0: 부산 근대 역사관이라고 쓰여 있네요.
1: 이곳에 아주 특별한 미술관이 있거든요.
0: 네.
1: 정말 놀랍게도 금고박물관이에요.
0: 금고박물관?
1: 네.
0: 금은보화가 있을까요?
1: 아, 원래 있던 곳이죠.
0: 아, 원래 있었던 네. 곳이고
1: 미술관으로 탈바꿈된 거죠.
0: 미술관.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라고
1: 맞습니다.
0: 적혀 있네요.
1: 내가 보니까 한때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금고로 쓰이기도 했고요. 한국전쟁 때는 한국은행 서울본부 역할을 했대요.
0: 이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네요.
1: 네. 요즘에 이렇게 미술관으로 근현대 건물을 탈바꿈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저희가 지하로 내려와서
1: 네.
0: 왜 이렇게 은밀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0: 그럼 지금 이곳이 예전에는 금고였다는
1: 금고였던 거잖아요. 거죠. 한때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금고로도 쓰였어요.
0: 아니 그래서인지 문부터가 예사롭지 그러니까요. 않고 막 두꺼운 철문. 사실 이게 금고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면 감옥 같다는 느낌.
1: 진짜.
0: 네. 네. 철통 보안 막 이런.
1: 저도 막 다양한 미술관 많이 다녔지만 네. 이런 금고 미술관은 처음이에요.
0: 오, 약간 좀 새롭네요 느낌이.
1: 네.
0: 오. 구현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1: 네, 무궁화 해적단이에요.
0: 아, 파이레이트.
1: 네.
0: 근데 옆에는 또 데모크라시라고 써있고 뭔가 투표하는 모습과
1: 그러네요.
0: 무궁화. 아, 굉장히 예, 의미심장하네요.
1: 독특한 작품이 될 것 같은데
0: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 그냥 딱 봐도 누군지. 네. 노태우 전 대통령. 해적 모자를 씌우고
1: 그러니까
0: 뭔가 해적 같은 네.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1: 그래피티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냥 낙서 같은 예술, 팝아트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풍자를 한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제목과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무궁화 해적단? 이야.
0: 이야, 아니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거든요.
1: 네. 특이하다.
0: 네.
1: 옛날에 그 달리가 모나리자에 이렇게 코스형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작품도 떠오르지 않나요?
0: 뭔가 해적단인데 또 무궁화와 아까
1: 네.
0: 그다음에 데모크라시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고
1: 해적 유토피아가 과연 완벽한 세상이었을까? 과연 민주주의든 어떤 사회든 완벽한 이상향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한 건 없잖아요.
0: 네.
1: 어떤 정치든 어떤 모습이든 다 문제가 있고 좋은 점이 있듯이
0: 해적 유토피아를 꿈꾸고
1: 네.
0: 뭔가 어둠 속에서 보기라는 게 일단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또 주제를 뭔가 관통하고 네.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궁화 해적단 이렇게
1: 네.
0: 지금 3호 금고로
1: 들어갑니다. 아니
0: 옛날엔 문이, 여기 돈이 쌓여 있었어.
1: 그러니까 문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처음
0: 좋을게요.
1: 봐.
0: 네.
1: 오 설치 미디어랑 같이 돼 있는데
0: 네.
1: 차지량 작가의 보이는 모든 것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제목이에요.
0: 영상 작품과 함께 이쪽엔 또 모니터도 네. 보이고요. 뭔가 무지갯빛, 프리즘으로 봤을 때 산산이 부서진 어떤 빛의
1: 그러네요.
0: 산란 같은 걸 표시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이 차지량 작가는
0: 네.
1: 어떤 직접 경험했던 꿈? 어떤 꿈꾼 것들 있잖아요. 뭐 현실 사이의 어떤 모호한 경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로 표현된 초현실주의가 아닐까.
0: 아, 네.
1: 꿈과 이런 현실이 뒤섞인.
0: 기타도 놓여있고요.
1: 네. 진짜 약간 비현실적인 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공간을 구성해놓은 것 같아.
0: 어둠 속에서 보기.
1: 네.
0: 우리가 무지개라는 걸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0: 아, 약간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는 파랑새의 느낌이 드는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기분이 드네요.
1: 신기하네.
0: 와, 근데 아까 감옥 같다고 했는데 금고에 이런 게 있군요.
1: 그러니까요.
0: 금고를 처음 들어와 봐서.
1: 이거 열어보고 싶네요.
0: 열리네요.
1: 열리네.
0: 자, 탈옥!
1: 탈옥!
0: 탈옥 시간입니다.
1: 지금 무슨 감옥 같다 근데 약간
0: 진짜 약간 감옥 같죠.
1: 죄 지은 사람들은 무서워하겠네. 네.
0: 근데 여기는
1: 네.
0: 그냥 딱 봐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1: 저도 알 것 같아요.
0: 네.
1: 뉴욕?
0: 뉴욕.
1: 뉴욕이죠.
0: 뉴욕 월가인 것 같은데요.
1: 네. 제목이 황소와 곰이에요.
0: 아, 누가 황소고 누가 곰일까요?
1: 근데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금융시장에서 황소는 상승세를 뜻하고
0: 그렇죠.
1: 곰은 하락세를 뜻한다고 하잖아요.
0: 그걸 찾아봤다는 것은 주식을 안 하신다는 방증이군요.
1: 아, 저 사실 네,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0: 잘하셨어요. 네. 네. 오, 그래서 뭔가 황소와 곰의 뒷모습.
1: 네. 누구냐면 미국 CNN에서 일하는 유명한 언론인 네. 리처드 퀘스트라는 인물이래요. 이 사람의 말이 금융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친답니다.
0: 아.
1: 그래서 주인공으로 삼은 것 같아요.
0: 와, 그렇다면 사실 옛날에 금고였던 이곳에
1: 그러니까.
0: 월가를 배경으로 한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인물을 사진으로 찍었다.
1: 네.
0: 굉장히 뭔가 깊은 연관성.
1: 아, 그러니까 의미가 있네요.
0: 네.
1: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도 또 이 금고 미술관이라는 것과도
0: 그렇죠.
1: 일맥상 통하고.
0: 네. 아, 네트워크 없음.
1: 아,
0: 코드를 기억해.
1: 여기가 또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요.
0: 비트코인과 코인 앤 홀스, 블랙홀.
1: 아, 재밌다.
0: 너무 재밌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작품일까요?
1: 그런 것 같은데요?
0: 재밌게 써놓은 걸까?
1: 재밌게 써놓은 것 같아.
0: 근데 진짜 여기 안 터지더라고요.
1: 어우, 진짜.
0: 전화가
1: 야, 신기하다.
0: 이쪽에 있는 이 작품들은 뭐예요? 저 멀리서 모니터인 줄 알았는데
1: 그러게요. 뭐지?
0: 가까이서 보니까 코드만 벽에서 나와 있고
1: 네. 뭔가 연결이 끊긴 느낌?
0: 네.
1: 다 빠져 있잖아요.
0: TV의 형태이긴 한데
1: 네.
0: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1: 네.
0: 삼성 TV 은하사육.
1: 은하사육?
0: 네. 뭔가 되게 비꼬는 것 같으면서도
1: 그러네요.
0: 뭔가 풍자와 해악이 느껴지는.
1: 네.
0: 삼성 TV 하면 또 떠오르는 가전 제품이 있잖아요.
1: 있죠.
0: 그리고 거기에서 숫자 3이고
1: 네.
0: 은하사육. 그러니까 3, 4, 6.
1: 6? 저도 지금 암호를 보는 것 같아서 해석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근데 여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것과 딱 맞는 게 전기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디지털이 다 끊겨버린 공간? 그런 작품들?
0: 그러면서 은하사륙이라는 게 들어간 게 약간 은하계의 어떤 무수히 떠다
1: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다.
0: 우주의 모습을 네. 형상화한 것 같죠.
1: 오.
0: 광안리 해수욕장 아니면 뭐 해운대 이런 데를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1: 네.
0: 자갈치 시장이나 근데 부산의 원도심을 쭉 걸어보니까
1: 그러니까
0: 굉장히 또 새로운 곳들이 많네요.
1: 네.
0: 뭔가 진짜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도 보이고
1: 맞아요.
0: 돌똥풍 가게도 보이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매력에 또 빠져버린 것도
1: 맞아요.
0: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외국인도 많이 오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숨겨진 도로들, 네. 거리들을 또 소개하는 역할이 되겠죠.
0: 네. 이 골목에 네. 지금 재미있는 게 고미술품을 파는 곳들도 많이 보였어요.
1: 네.
0: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1: 저희는 지금 한성 1918이라고
0: 네.
1: 부산 얘기할 때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입니다.
0: 아,
1: 네.
0: 1918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데 1918이 지어진 연도다
1: 맞습니다.
0: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100년이 넘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확실히 딱 보면 느껴져요.
0: 이야.
1: 그래서 이 거리를 걷다가
0: 네.
1: 딱 봤을 때 오래돼 보인다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인 거죠.
0: 어떤 건물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0: 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네. 손본 흔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서 이 돌들을 보니까 네. 정말 100년의 역사가 지난 그 흔적이 느껴지네요.
1: 느껴지죠. 네. 여기 건물이 실제로 1918년에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세워진 건물이에요.
0: 아, 그래서 한성 네. 1918이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40여 년간 은행으로 사용이 되다가 네. 이제 개인 소유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철거될 위기에 처했대요. 그때 이제 2000년에 부산시가 구입하면서 현재는 부산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은행이었던 곳이다.
1: 그렇죠. 이쪽에 있네요.
0: 굉장히 큰 영상 작품이 또 있습니다. 네,
1: 니카 두보르브스키의 파이트 클럽이요. 그러니까 작가가 코로나 팬데믹이 또 있었잖아요. 네. 19 팬데믹 시기에 어떤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마치 이 작품 속 영상 속 인물들과 뭔가 논의할 수 있는 연극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0: 얼굴을 크게 네. 클로즈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화상 채팅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런 느낌.
1: 영상 통화하는 느낌도 들고 네.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네. 대화를 나누는 작품인 거죠.

0: 야, 여기는 지금 절구가 놓여져 있어요.
1: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0: 네. 이게 뭐죠? 이거는
1: 쌀이나 어떤 소금, 조개를 갈아볼 수 있는 공간인데.
0: 네. 새롭네요.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옛날에 화폐처럼 쓰였던 어떤 물질적인 그렇죠. 것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절구로 빻음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가루화 만들었잖아요.
1: 비물질로 만들어버렸죠.
0: 네. 물질의 비물질화. 그리고 여기에 부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게 된.
1: 네. 와, 이게 진짜 현대미술 개념미술처럼 네. 어떤 개념을 입히냐에 따라서 네. 전혀 새로운 의미가 뜻이 생기네요.
0: 네. 정말 새로운데요?
1: 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더 신기할 것 같아요.
0: 절구라는 행위, 네. 이 빻는 행위 자체가
1: 맞아요.
0: 생소하고 그러면서도 재미있을 수 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한번 갈아볼까요?
1: 저도 궁금해요. 갈아보고 싶어요.
0: 이런 거 안 해봤죠?
1: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어떤 거 해보실래요? 전 예쁜 조개.
1: 조개? 이 소금은 어떻게, 이 소금은 어떻게 갈지? 너무 큰데?
0: 너무 크죠? 그쵸? 쌀하세요.
1: 쌀을 하겠습니다.
0: 와, 묵직합니다.
1: 네, 오, 무겁다.
0: 우와, 무거우니까.
1: 혹시 화나신 거 아니시죠? 화나신 거 같은데?
0: 힘줘서 하지 않으면
1: 그래요?
0: 안 깨져. 조개 껍데기. 나무로도 있잖아요.
1: 네.
0: 돌이 부딪히면서 나뭇가지 울리는 이 소리 자체가 전 시장에 크게 울려 퍼지는데
1: 네.
0: 그 느낌이 왜 보통 만약 이런 소리를 내면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1: 그러니까.
0: 남의 눈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다 보니까
1: 맞아요.
0: 눈치 안 보고 해도 돼서 너무 좋네요. 좀 과격하게 하시죠. 이 물 혹은 모래 돌을 모두 여기에 원하는 곳에 붙는다.
1: 아~ 저도 버리겠습니다.
0: 잘 갈았는데요?
1: 잘 갈았죠.
0: 네.
1: 미술 작품 보러 왔다가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0: 네.
1: 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엔날레의 또 다른 재미지 않나.
0: 그렇죠.
1: 외국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다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이렇게 딱 줄이 그어져 있어서 그 안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1: 맞아요.
0: 그런 딱딱한 전시장이 아니라
1: 네.
0: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작가의 상상력과
1: 네.
0: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느낌
1: 네.
0: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완성되는 작품인 거죠.
0: 제목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1: 네.
0: 멜팅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꺼내놓으면 녹기 마련인데
1: 그죠?
0: 이 영상 자체는 조금 약간
1: 네.
0: 무게감이 있네요.
1: 심오해 보이는데?
0: 네.
1: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약간 어둠이잖아요.
0: 네.
1: 어둡게 보는. 근데 그 어둠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검은색, 그냥 검정색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다 시위나 어떤 혁명이나 그죠? 그리고 막상 보니까 여러 나라의 그런 혁명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인간의 어둠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0: 네.
1: 국적을 초월해서.
0: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
1: 네.
0: 영상인 것 같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해서 시위하는 모습 그냥 민주화의 어떤 그 현장을 작품화한 거네요.
1: 네. 여러 나라 영상을 보고 있는데 메시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시대의 아픔들.
0: 지금 여기는 좁은 골목입니다.
1: 네,
0: 그냥 언뜻
1: 맞습니다.
0: 보면 어디 주택가 같은데 이곳에도 전시가 열리고 있죠?
1: 맞아요. 초량제 대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0: 네.
1: 이 건물이요. 1960년대에 지어졌는데 배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지하에 전용 수영장까지 있대요.
0: 60년대에 전용 수영장을 네. 갖춘 그야말로 대저택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야. 지금 비엔날레가 이어서 진행 중이죠.
0: 네.

0: 집의 공간 구조이기는 한데 네. 이 안에도 굉장히 오묘해요. 설치된 작품들도 그렇고 과연 60년대에 지어진 이 대저택의 주인은 누구였을지
1: 그러니까요.
0: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2: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김성년 집행위원장입니다.
0: 네. 자, 저희가 부산 비엔날레를 정말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곳 초량제까지 오게 됐거든요. 약간 공간적인 특색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부산 비엔날레는 그동안 부산의 정체성이 좀 잘 드러나는 공간들을 계속 활용해 왔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영도나 부산 항 근처에 있는 큰 창고 또 그리고 공간, 빈 공간, 공장 건물과 같은 산업시설 공간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주 시민들의 삶이 묻어 있고 근대 역사가 묻어 있는 은행 건물, 과거의 은행 건물 그리고 또 가족이 살았던 집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0: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꿀팁을 주신다면요?
2: 그래서 이번 전시는 특히 어떤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소리와 또 냄새와 또 어둠을 어떻게 감각할지 좀 다양한 감각을 함께 작품 감상에 이렇게 투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적이라고 하는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라는 문제와 또는 불교의 깨달음, 정신적이고 명상적이고 또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두 개 축을 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어디 이 작품이 어디에 속할지 또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둠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2: 지금 보시는 것은 병풍인데요.
1: 네.
2: 이 병풍이 위쪽은 저고리, 아래쪽은 치마 그리고 소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0: 맞아요.
2: 그림을 중심으로.
0: 네.
2: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병풍으로 만드는 과정을 옷을 입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풍을 일종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마치 주인공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디바라는 그 시리즈로 작품을 한 것입니다.
0: 네.
2: 혹시 이 작품을 보고 연상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 일단 뭐 마이크가 놓여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람 3명으로 구성된 3인조 그룹인 것 같고요.
1: 저는 약간 무속인?
2: 맞습니다. 예, 그 무속인을 상징하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미지고요.
1: 제사.
0: 선왕당 같은.
2: 여기는 아마 장판과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할머니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0: 아, 옛날 진짜 시골에 가면 집에 깔려 있었던 그 노란 장판이네.
2: 네, 맞습니다.
0: 네.
2: 그리고 아마 뒤쪽에는 철조망이 있고 저런 상황들을 보시면 마치 군인들,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0: 네.
2: 아무튼 이런 다양한 어떤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계나 어떤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네.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자, 이 공간에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보입니다. 또 방 안에 곳곳에도 작품들이 보이고요. 이건 뭐예요?
2: 이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작가 콜렉티브 두 작가의 공동 작업이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그 지역에서 채집하고 작업했던 것들과 또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마스크를 설치하고 있고 약간 제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0: 네.
2: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내려오는 어떤 토속적인 그런 신화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리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 그리고 사람이 얼마만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관계성을 맺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곳 뒤에 난간에 이렇게 설치된 것도
2: 네, 이것도 일종의 제의적인 그런 서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장면도 좀 제의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여기도 약간 무슨 종소리 같은 게 나는 것이 제의를 행할 때 나는 소리라고 하나요?
2: 그리고 보시면 이게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인데요.
0: 네.
2: 어떤 인간과 비인간이 다르지 않다 혹은 또

0: 중요함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유가 있을까?
0: 그러니까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화상 혹은 적외선,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광선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색깔의 변화나 뭐 이렇게 유사한 색깔의 차이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 아마 착안을 한 것 같고요.
1: 인간의 시각이 아닌
0: 그렇습니다.
1: 비인간의 시각으로.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아지의 그 색상과 네. 생명체가 아닌 것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색상이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로 본다면 그런 점에서 인간의 관점보다는 인간과 비인간의 어떤 같이 사는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미래 세계를 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쪽에 이 작품은 그러면
0: 이게 마치 좀 동물의 꼬리,
1: 강아지 꼬리라고 느꼈는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금속이에요.
2: 그러니까
0: 부산에 있는 시장에서 이것을 잘라달라고 했고 또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상점에서 이 길이를 마음대로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자로 잰 듯한 그런 그 길이 특정한 길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잣대로 뭔가를 똑같이 평가하거나 보는 것을 경계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작위로 자른 잘려진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긴 거네요.
0: 운일 수도 있고 네.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어떤 그 중심적인 재단하고. 생각으로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1: 저렇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작품들도 있었는데 오늘 위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2: 맞습니다.
1: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계단이 또 있어요.
3: 그러니까요.
1: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다는 건데 이야. 오
3: 뭐야?
1: 우와.
3: 여기 작품이 있네 옥상에.
1: 이야. 저희가 부산 원도심에서 정말 특징 있는 건물들을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옆엔 숙박업소도 있고요. 바로 옆에는 진짜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또 막 공사장이 딱 옆에 붙어있고 네. 저쪽으로는 산도 보이고요. 요즘 도심에서 보기 힘들다는 목욕탕에 굴뚝까지 있어요.
3: 진짜 막 다 네. 파묻혀 있는 느낌이네요.
1: 그러니까 옥상에 위치한 이 작품은
3: 네. 정유진 작가의 작품이죠.
1: 아, 정유진 작가요?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봤던
3: 네, 망망대해로
1: 그 큰 설치 작품
3: 그 작가와 같은 작품이에요.
1: 네.
3: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호춘 어스예요.
1: 지구가 지금 부서져 있어요.
3: 그러니까요. 마치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어떤...
3: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 네.
3: 이 환경 문제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경고처럼 보이는 거죠.
1: 아, 이곳이 나중에는 외딴 섬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3: 맞아요.
1: 그쵸?
3: 그리고 보니까 이 작품 설치할 때만 해도 주변에 공사하는 건물들이 높이가 비슷했대요. 근데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1: 와.
3: 벌써 파묻혀버린 거예요.
1: 그러니까요.
3: 정말 그 개발되는 속도가 느껴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요.
1: 이렇게 쭉 부산 비엔날레를 보다 보니까
3: 네.
1: 맨 처음에 봤던
3: 그
1: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 보살의 눈이 떠오릅니다.
3: 그 진리의 눈 말씀하시는 거죠?
1: 있다.
3: 맞아요. 괜히 뜨끔하는
1: 네.
3: 진리의 눈이잖아요.
1: 네.
3: 두 성인의 눈빛. 저도 지금이 기억이 납니다.
1: 올 가을은 예술과 함께하니까 은근히 마음이 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3: 맞아요. 풍족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1: 네.
3: 저도 보면서 아, 예술이 일상으로 들어오면 또 이런 색다른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번 부산 비엔날레 보면서 아, 정말 예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진 느낌이었어요.
1: 네.
3: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1: 네.
3: 찾아보니까 철도청과 연계돼서 또 할인해주는 미술 축제 여행 상품이 있어요.
1: 네.
3: 여행도 하면서 미술품까지 함께 즐기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네. 자, 우리 동네 미술관 저희가 전국 방방 곡곡을 다니면서 정말 동네에 있는 미술관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곡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속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3: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4: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무대는 성악전공 친구들이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무대를 보여줬네요.
1: 네, 듣는 재미와 보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중력과 또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 실력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끼가 가득한 그런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소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 한마디로 이런 팀이다. 소개해 줄 친구 있나요?
1: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뭉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팀, 그게 바로 저희 성악팀입니다.
0: 오, 에너지.
2: 그러니까요. 예. 소개부터 정말 성량이 남다르다.
0: 맞아요.
2: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성악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1: 저희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친구들이 가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처럼 평소에도 노래하는 성량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2: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판소리 발성하고 클래식 발성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전문적이다.
2: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를까요?
3: 클래식 발성은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소리 발성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있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을 떨거나 꺾는 등 판소리만의 독특한 창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0: 일목요연한 설명이네.
2: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4: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교내 공연, 대회, 외부 초청 공연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대에 서는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네. 다른 학교는 숙제했어가 기본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습했어가 인사예요.
0: 숙제 체크가 아니라 연습 체크를 하는 거구나.
2: 아니 그러면 좀 쉬는 시간도 다른가요? 쉬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아마 뭐 간식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하네요.
1: 시간에도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5분만 연습하자 할 때가 많아요.
0: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1: 네.
0: 그땐 좀 놀아야죠. 수다도 떨고.
1: 에이, 저희한테는 연습하는 게 쉬는 거예요.
0: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좀 쉬어야지. 한창 이렇게 얘기도

0: 그럴 텐데. 예.
1: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전통 예중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전 처음에 이제 합격 발표 났을 때 기억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 네,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가 합격 두 글자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0: 난리 났겠다.

0: 이런 걸 떠올리고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네. 아 좋네.
1: 우리 성악팀 친구들은 얼핏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장기 같은 거 있을까요?
2: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0: 어 뭐예요?
2: 바로 음악 단체 줄넘기입니다.
0: 음악 단체 줄넘기?
2: 네.
0: 아 그럼 음악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2: 네. 시작.
3: 신년 맞아 내려온다 자장 자장 장장. 신년 맞아 내려올 때 별년 맵시장이 좋다 모란 세금에 환자창 내 활개 쩍 벌려 1등 마부 유랑 닮아 덩덩 그렇게 싫었다.
0: 야,
1: 야~ 잘 맞았다. 딱딱 맞네요.
0: 한 몸 같아요, 한 몸.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사실 노래하면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0: 잘했어요.
1: 정말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그리고 끝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4: 판소리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빛나. 힘들고 자신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0: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고 멋진 소리로 우정도 잃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 전공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임건우입니다.
1: 아이씨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구광현입니다.
0: 아이씨고. 아!
3: 아!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우성원입니다.
0: 아이씨고.
4: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도윤입니다.
0: 아! 아이씨고. 아이씨고.
5: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지아입니다. 아!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배경민입니다.
7: 아! 아이씨고.
8: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심하연입니다.
9: 과학과의 장점은 신나는 과락과 활기찬 에너지인데요. 혼자 할 때도 멋있지만 다 같이 할 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0: 저희는 사람들이 국악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거예요. 오늘 공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9: 화이팅!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흥으로 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타악은 사실 단순히 장단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무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네. 팀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판굿은요. 연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체력 그리고 또 표현력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니까 왜 타악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연극 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가마 타고 큰 길로 가시자니까 얼른 갑시다.
1: 괜찮아.
0: 이 골목은 험한데요.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떠시려고.
1: 걱정 마. 험한 꼴은 그동안 충분히 보았으니까. 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살구나무야, 넌 정말 여전하구나. 꼭 어제 본 것처럼.
0: 아씨!
1: 왜 그랬니? 가엽게.
0: 제가 꺾은 게 아니야. 깜짝이야!
2: 야, 이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0: 누구세요?
2: 이 살구나무의 정의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가씨 니시오? 이 골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 다 피지도 않은 꽃을 꺾었어?
3: 김생활은!
2: 난 여기 없는 거요.
3: 김생활은!
4: 김생활은!
3: 오!
5: 오! 아,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셨나? 분명히 근처로 바람처럼 사라지셨는데.
6: 그러게, 봄바람처럼 나무가 되셨나? 도통 모르겠네.
7: 아니, 우리 애가 시집을 가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8: 아니, 이 마을에 김생어른처럼 용한 글쟁이가 어디 있다고 또 숨으십니까?
5: 우리 막둥이가 올해 삼재야. 김생어르신, 충문 좀 써주세요.
8: 난 한양으로 급히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요.
9: 아니, 시는 나중에 한가할 때나 쓰시고요.
7: 말이부터 해결하셔야죠.
5: 잠깐!
3: 안 오시면 우리가 끌어냅니다.
2: 이런 젠장! 이거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8: 연애요?
9: 아, 이 고은아 신리이시랍니까?
2: 어허! 귀하신 손님들이시니 무례하게들 굴지 마시오. 아가씨, 이건 내가 가져갑니다.
0: 김세월! 우리 아씨 건데! 아씨,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0: 아가씨, 당신을 찾고 있었소.
1: 저도 기다렸습니다.
2: 와! 아이고, 좋다.
3: 얼씨구야!
4: 얼씨!

0: 와, 정말 노래 또 연기에 진짜 이 살아있는 표정까지 네. 너무나 저는 이 압도적인 무대에 매료당했습니다.
1: 빠져들더라고요.
0: 완벽한 무대였고 네. 이 국민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 연극 전공이잖아요.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과이고 어떤 걸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음악연극 전공은 연기뿐만 아니라 발성, 신체훈련, 전통연희까지 다양한 수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종합예술인의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아, 멋지다.
1: 어쩐지 실력이 탄탄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리고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누구 있어요?
1: 일단 지 선배님.
0: 지 선배님? 네. 지석진 씨? 저, 제 닮은 걸?
1: 지드래곤 선배님.
0: 예. 권지용 씨가?
1: 선배님이에요.
0: 와, 대단하네.
1: 그리고 또 있어요.
0: 누구요?
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0: 요즘 대세?
1: 요즘 대세 박지훈 배우도 선배님 맞아요?
3: 맞아요.
0: 아 진짜 여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네.
1: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진짜
0: 나오겠네. 네,
1: 우리 아는 척 해줘야 돼요.
0: 네 진짜로.
1: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두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중학교 전공 중에 음악 연극 전공은 사실 흔치 않아서
0: 맞아요.
1: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음악 연극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4: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많고 다음에 다른 뮤지컬 한 편을 또 보다가 예. 너무 멋있어서 꿈을 키우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계긴 다르지만 또 꿈을 이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악 연극 전공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아 여기구나 싶어갖고 또 지원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되게 얌전해졌네요. 아까 그렇게 초삭거리더니 그래 이게 연기구나.
1: 진짜 연기력이 네. 좋네요.
0: 나는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5: 네. 전 살을 무려 5kg나 뺐습니다. 근데 맨날 아침에 아빠랑 그 공원 가가지고 4kg 뛰고 예. 그리고 되게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0: 하루에 4kg씩 뛰었다고요?
5: 네 맨날이요 한 달.
0: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5: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컸었고 그 간절함이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꿈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라 보니까 반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5: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0: 예, 자유분방하고.
5: 네, 근데 그래서 그런.

0: 이제 선생님들께서 맨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교실 자체가 무대 네. 같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좀 연극 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나요?
2: 제가 부모님이랑 네. 얘기하다가 가끔 또 딕션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1: 딕션 야 네. 그러니까 배운 자꾸, 사람이네.
2: 네, 그러니까 자꾸 또 연극 톤으로 또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1: 어떻게 해요?
2: 엄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럴 때
1: 막 톤 조절이
2: 오 네,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2: 네 맞아요.
3: 뭐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인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또 방송을 아마 또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4: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중학생은 또 저희뿐이에요. 네. 외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대에 서고 또 다양한 전통과 공연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은 덤으로 있고요. 망설이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로 오세요.
1: 아유 예 설명 잘했습니다 아씨. 아씨 좀 받아주시옵소서.
4: 감사합니다.
1: 정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이 음악 연극 전공 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멋진 배우 또 종합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3: 네. 자, 이번에는요. 눈길을 사로잡는 움직임으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무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았는데요.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를 소개하겠다. 그럴 친구가 있을까요?
1: 전통예중 무용과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호흡과 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승무의 깊은 숨결부터 궁중무의 우아함을 배우며 기술보다는 결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2: 어쩜 이렇게 우아해요.
0: 기품이 있네.
2: 그러니까요. 예. 무용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생활 습관도 달라지나요?
1: 네. 길을 걸을 때 자세와 호흡을 신경 쓰면서 걷고요. 네. 이제 유리창이나 TV 화면 같이 예. 비치는 곳이 보이면 갑자기 손 동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턴을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걷다가 동시에 턴을 돌아서 같이 웃은 적도 있고 횡단보도 기다릴 때 무용 자세를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0: 아, 무용 자세는 어떤 게 무용 자세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한번 보여주세요.
3: 서 있을 때. 네,
0: 서 있을 때. 발을
3: 이렇게 하거나
0: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요? 이렇게?
1: 발레 전공 친구들은 그렇게
0: 아니 발레가 이렇게 하는 거.
2: 무용 전공 친구들은 또 사진 찍을 때도 남다르다면서요?
1: 맞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팔 뻗고 다리 들고 포즈를 취해서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0: 뭐 이렇게?
1: 네.
0: 아, 진짜. 그럼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네. 없으니까 포즈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솔직하게
2: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예,
0: 제가 찰칵찰칵 세 컷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2: 아니, 사진 찍을 맛 나겠어요. 예, 하나하나 다 달라서. 근데 무용은 또 유연함이 정말 중요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예. 막 제가 듣기로는 힘들어서 정말 뭐 우는 친구들도 있다.
0: 그래요, 맞아요.
2: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저희 스트레칭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누르셔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스트레칭 하다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발을 툭툭 친 적도 있어요. 힘든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저희 다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멍들다 보니까 네. 멍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0: 아이고야. 아, 그럼 뭐 얼음 찜질 같은 것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또 무용과 친구들은 파스를 그냥 달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1: 네, 파,

0: 쓰는 무용인의 생활 필수품과 가깝습니다.
1: 그래요?
0: 붙이는 바스, 뿌리는 바스, 손목 발목대 발목 보호대를 매일 들고 다니기도 아이고. 하고 아이고. 가끔 친구들이랑 너 그 파스 써봤어?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용과 대기실이 아니라 약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야.
2: 얼마나 또 노력을 했으면 예. 또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무용 말고 다재다능하니까 혹시 K-POP 댄스나 아니면은 나는 좀 개인기가 좀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어?
0: 저희 다 같이 준비를 하나 해요.
1: 아, 다 같이 하는 거? 같이. 어떤 거예요?
0: K-POP 댄스.
2: K-POP 댄스. 댄스. 보여줄 수 있어요?
0: 아, 네.
1: 그래요. 그럼 한번 자, 준비 한번 해 주세요. 네.

0: 잘하네. 역시 무용관 다르네.
1: 그러니까요. 조용한 무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끼도 넘치고 진짜 매력 부자 우리 무용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더 멋진 무용수로 커가길 응원할게요.
0: 네. 자, 다음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 전공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둘, 셋.
3: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열매,
2: 잠시우입니다.
3: 단지 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저희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4: 이곳은 저희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
5: 향사생활관입니다.
6: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저희 학교의 예술관입니다.
7: 예술관이요?
6: 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죠.
3: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친구들의 열정과 실력 마음껏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열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대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멋진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은 씨, 저희 네.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또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2: 알고
0: 당신의
2: 계셨어요?
0: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한옥, 부채, 한지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품은 문화의 도시 전주는 조선시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한 방각본 중 전주에서 출판한 책을 전주의 옛 이름 완산을 따 완판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완판본은 서울에서 인쇄한 경판본과 쌍벽을 이루며 조선 후기와 개화기의 출판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완판본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2026년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입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나 한 번 본 책은 완벽하게 기억해 목판에 새기는 천재 각수 윤돌은 전주 완판본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새겨달라는 여인을 만나 진짜 이야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판본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무대 연출과 흥이 넘치는 이야기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윤돌이 완성해 나가는 완판본 이야기 별향단전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책이면 책! 전주 완판본!
2: 전주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완판본의 재탄생. 글자가 춤추고 이야기가 흐른다. 전주 완판본이 지켜낸 시대를 잇는 삶의 기록.

0: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한국판 뮤지컬 전주 마당 창극. 우리 전통 문화와 전주 지역의 문화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마당 창극 특유의 해악과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15주년을 맞아 전주의 기록 문화인 완판본을 주제로 한 창작극이 관객과 만납니다.
1: 우리가 누군지 알려드리게 이야기나 한번 들려드리고 가자.
2: 좋지!
3: 완판본은 조선시대의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발행된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전주에서 만들어졌던 책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완판본 같은 경우는 글자체가 매우 반듯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보통의 이제 하층민들, 서민들

0: 학생들에게도 많이 읽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데 얘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 주인공 윤돌입니다.
2: 전주 서포거리에서 각수로 일하는 윤돌. 뛰어난 실력으로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3: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오늘 새길 이야기는 별춘향전. 춘향이 그대 타는 들보기 열시다. 새기고 새겨.
4: 일단 윤돌이라는 역할은 전주 시골뜨기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촌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본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하고 한번본 글자는 그대로 다 기억해서 새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인정받는 각수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한양 서적상이 들어오는데.
5: 이게 그 유명한 전주 완판본이라. 이게 뭐야? 글씨체가 너무 딱딱해서 촌스럽구만.
1: 여기는 뭐가 이렇게
2: 지역에 따라 서체나 내용이 다른 반각본. 풍부한 서술과 반듯한 서체가 특징인 전주 완판본과 달리 서울의 경판본은 빠른 내용 전개와 유려한 흘림체로 화려한 멋을 자랑하는데요.
6: 자네가 입신양명하려면 한양으로 가야지. 이 제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2: 한양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윤돌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3: 아무 의미 없다고.
6: 샤라라라라라! 누구세요? 어깨부렸네. 아이고, 형님, 저 흥부요.
7: 윤도르라버니, 나 춘향이요. 용국에 오래 있었던, 머리가 덜 말라 축축하. 드라이기 있어?
2: 윤돌이 완판본에 새겼던 심청, 춘향 등 목판본 속 인물들이 정령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0: 저희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중 하나가 정령들이 나와요. 이 서울 경판본의 이제 정령들은 서울 스타일의 악조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판본 정령들은 또 그들의 개성에 맞는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개면조 악조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코스튬, 이제 의상에서도 차이를 좀 두면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8: 우리는 한양 경판본 사대부의 제일

0: 결국 화려한 경판본의 정령에 홀려 한양으로 온 윤돌은 실력을 인정받으며 날개를 펼치는데요.
1: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0: 아니, 정 힘들면 그런 윤돌에게 한양에 사는 몸종 상단이 자신이 쓴 향단의 이야기를 새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2: 당신 손으로 새기면 이 향단이가 100년 후에도 아니 10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 아니오?
3: 나는 한양에서 입신양명할 거요.
2: 아, 다시 생각해보시오.
3: 나가시오. 향단전? 그런 거 나는 안 새겨. 그건 천한 이야기요.
4: 상단이는요, 한양에 사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이제 완판본 춘향전 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키워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5: 서쪽은 지척동에는 장마옥.
0: 한양에서 각수장으로 인정받은 윤돌. 사대부들은 윤돌의 경판본에 환호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3: 얘야, 너도 이 책 읽어볼래?
6: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1: 저희는 이렇게 흘렸으면 못 읽어요. 글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가자.
7: 그렇게 가져가면 재밌는.
0: 등 돌린 백성들에게 충격받은 윤돌은 몸종 상단이 향단전을 태우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3: 안 돼! 이게 다 뭔 짓이야!
2: 놔두시오!

0: 내가 쓴 거 내가 태우는 거요.
1: 그래도 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0: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2: 이 사람의 꿈을 포기시켰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써야 될 이 목판의 진짜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간절한 삶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3: 윤돌은 화려한 서울 경판본보다 우리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전주 완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데요.
1: 그때 자, 다 됐어. 새로운 이야기 별 향단전이라. 옷이요?

0: 하지 않았건만 보았던 내 마누라가 이 안에 있구나.
1: 상단이라는
2: 외면받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별 향단전은 한양의 상단에게도 전해집니다.
3: 누구시오? 전주에서 선물이 하나 와서.
4: 이 향단전은 상단이라는 여인이 처음 지은 이야기라 아무도 새겨주지 않는다 하여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
3: 이때는 어느 땐고.
2: 상단과 윤돌이 완판본에 새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닿는데요.

0: 이러한 판본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본이 아니었다면 상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무판에 새겨 전해온 생생한 삶의 목소리, 완판본.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그 감동을 별 향단전이라에서 만나보세요.
2: 천년을 가고 만년을 갈 거야.
3: 네, 완판본의 정령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도 각수, 윤돌처럼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춘향가, 심청가여도 판본에 따라 내용이나 인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경판본의 흘림체와 한문을 번역한 문어체, 그리고 완판본의 반듯한 해서체의 특징을 정령들의 몸짓과 의상, 노래로 보여준 게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전주의 전통 기록 문화인 완판본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는 오늘 10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완판본의 이야기와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우리 소리를 직접 배달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인데요. 국악배달통은 국악연주단체가 교과에 수록된 국악곡을 중심으로 가창과 감상, 국악기 체험 등 다양한 수업을 펼칩니다. 오늘 국악배달통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영초등학교입니다. 주영초등학교는 학생 수 90여 명의 작은 학교로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몸으로 익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활짝 깨워준 신나는 국악 수업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국악 배달 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쉽고 재미있는 국악 교육을 위한 참여형 국악 체험 프로그램. 교실에서 듣고 체험하는 우리 음악. 신나는 국악놀이 속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영초등학교.

0: 대답을 얻는데, 자, 국악이 뭔지 혹시 저는 알아요.
1: 네, 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은 국악 연주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국악기 체험이나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신나게 국악을 즐기는 체험 수업인데요.
2: 국악 배달통은 이름 그대로 학교로 국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연주단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기, 뭐 국악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또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21년도 이후에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는 12개 지역에 232개 학교로 지금 한 4만 여 명의 학생들에게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주영 초등학교를 찾은 오늘의 국악 선생님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예술단체 예락 단원들입니다.
3: 저희 예락은 2015년에 이제 광주에서 생긴 팀이고요. 다양한 국악기 연주자들과 그 다음에 소리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알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단체 선정이 돼서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1: 국악 배달통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의 주인공은 2학년 아이들입니다. 대금, 가야금, 나발, 자바라 등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고 국악기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통 악기를 만져보고 익혔으니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아이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0: 악기 소리에 맞춰 몸집도 표현해 보는데요. 모듬별로 악기를 정하고 아이들은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나게 천을 흔듭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절로 우리 음악과 하나가 되는데요.
1: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었나요?
2: 나가기요.
1: 아, 친구도 나가? 네, 왜요?
2: 그 소리가 다양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3: 악기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때가 재밌었어요.
4: 막 여러 가지 소리 들어보니까 왠지 재밌었어요.
0: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국악 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악기를 소독하며 다음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전통음악의 이해를 높이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국악 배달통. 이번에 국악 배달통을 만날 친구들은 5학년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연주를 듣는 아이들. 민요를 감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0: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국악기를 듣고 국악기의 음색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많은 국악을 접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대중매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국악기의 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합주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호흡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국악기에서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목표로 해서
1: 저학년이 시끌벅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몸짓 위주의 수업

였다면 고학년은 실제로 악기를 사용해 연주해 보는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말로 박을 세워보고 몸으로 박자를 익혀보고 직접 악기도 연주해 보는데요. 세마치 장단에 맞춰 다 같이 연주하는 아리랑. 어느새 교실은 작은 무대가 됐습니다.

0: 재밌었고 그리고 한국 전통의 문화를 알았어요.
1: 또 악기 치는 거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같이 노래한 것도 다 재밌었어요.
2: 제가 새로운 악기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다들 악기들 너무 소리가 좋아요.
3: 예라 선생님들 다음에도 와주세요!
4: 안녕!
5: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보면서도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받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국악기들을 사실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악기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연주까지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6: 학교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국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국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부터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 아이들 곁으로 찾아가는 신명나는 우리가라.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귀한 선물.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 배달통. 앞으로 더 많은 교실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8: 네, 주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제대로 익힌 것 같죠?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섬 등의 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의 경험을 선물해주는 건 물론이고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국악배달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리와 악기를 널리 알리고자 무거운 악기와 교구들을 들고 교실로 배달을 떠나는 수많은 국악 연주 단체 덕분인데요. 아이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 배달통 같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국악 분야 최고의 등용문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 무용, 민요, 농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데요. 올해 전주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바로 소리꾼 정복원 씨입니다. 전통 판소리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젊은 소리꾼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 마당놀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복원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9: 네. 네. 안녕하십니까.
8: 5년 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을 찾아줬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네. 5년 전보다 더 귀여워지신 것 같고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 좋으시네요.
9: 아우 감사합니다.
8: 예예.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9: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8: 계속 이제. 공연하고.
9: 네. 공연하고 연습 있으면 연습하고 대회도 나가고 네.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8: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면서 네. 이한철 감독님 또 유태평양 감독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네. 다음 주에 복원 씨가 네.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바빠서 네. 여우락 나는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9: 맞습니다.
8: 옷깃을 부여잡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예 그 얘기까지 다 들려줬거든요. 어땠나요? 진짜 맞아요?
9: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양 음악 감독이 네. 연락을 줬을 때 아, 나 못하겠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8: 왜요?
9: 이런
8: 왜요?
9: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래도 제 활동 반경 자체가 약간 극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8: 네.
9: 뭔가 판소리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우락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제에서
8: 네.
9: 이제 팀을 꾸려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8: 네.
9: 또 곤방 연락을 와서 해야 된다.
8: 네.
9: 너 해야 된다. 잘할 네. 것이다.
8: 네.
9: 이렇게 자꾸만 응원을 하니까
8: 네.
9: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8: 아니 네. 근데 두 분의 우정을 느낄 수가 있네요.
9: 네.
8: 사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9: 그렇죠.
8: 대회도 나갔고
9: 네,
8: 너무
9: 맞습니다.
8: 바빴을 게 예상이 네네. 되는데 이 큰 무대로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무대잖아요.
9: 네, 그렇죠.
8: 충분히 고사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9: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건 그간
9: 네.
8: 우리 평양 씨가 잘했나 보네요.
9: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은인처럼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8: 은인이요?
9: 네,
8: 왜요?
9: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국립창극단 폐항별이라는 작품을
8: 네.
9: 통해서 이제 조금 이 국악 팬분들에게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었는데.
8: 네.
4: 우야, 제발 그런 생각 마라, 우야.
10: 아니, 한나라의 병사가 우리 천막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4: 뭐라?
10: 저기를 보세요.
4: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9: 그때 당시 그 작품을 할 때 아무래도 객원이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해도 기존 단원들에 비해서 되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8: 네.
9: 그럴 때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니까
8: 아.
9: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8: 그렇죠.
9: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도 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8: 네.
9: 그럼 같이 평양시가 남아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보는 건 어때? 같이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8: 네, 네.
9: 그러면서 그때 기억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8: 네.
9: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빚을 갚고자
8: 네.
9: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8: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9: 네, 맞습니다.
8: 예.
9: 네.
8: 아니 그래서 가수 강산혜 씨와 합동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9: 네.
8: 이거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뮤지션?
9: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8: 네.
9: 평양 씨가 연락이 왔을 때에 이제 강산혜 이제 선배님과
8: 네.
9: 공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8: 네.
9: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이제 산혜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8: 네.
9: 그때 굉장히 푹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8: 네.
9: 되게 고사를 하고 있었지만 산혜 선배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8: 아
9: 네.
8: 거기서 이제 복원 씨는
9: 네.
8: 락을
9: 네네.
8: 거죠.
9: 그렇죠.
8: 근데 딱 목소리가 사실은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9: 네.
8: 약간 성악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요도 잘 부를 것 같고
9: 네, 감사합니다.
8: 고로 네, 락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9: 네네.
8: 지난번에 이한철 예술 감독님께서는 강산혜 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나 갈게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섭외
9: 세상에.
8: 요청을 받자마자
9: 네네네.
8: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두 분께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9: 네네.
8: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9: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8: 네.
9: 개인적으로는 이 비나리라는 곡을 조금 더 락스럽게 그리고 어릴 적에 또 제가 한 중학교 시절에는
8: 네.
9: 그 김경호님의 그 락에 또 한창 빠졌어가지고 샤우팅에 빠져서
8: 그렇죠.
9: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변성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는 없었고
8: 네.
9: 심취해서 듣다가
8: 네네.
9: 그랬는데 이제 나도 그러면 어떤 락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음악을
8: 네네.
9: 그래서 이제 비나리를 조금 락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8: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9: 네.
8: 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9: 먼저 이제 일렉 기타가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드럼이 따라 붙고 나가 단따 창규 우주 하늘이 오지게 좋죠 당생계 제국 태민한 험연자시와 연풍 도나들고 이시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가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흘러가게 원래 기존의 템포보다 훨씬

0: 빠르게 땡겨서
1: 네.
0: 네,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1: 굉장히 구슬프고 애절한 어떤 노래일
0: 네.
1: 거라고 예상하다가 너무 힘있게 펼쳐져서
0: 아,
1: 소름이
0: 네네네.
1: 쫙 돋았어요.
0: 어우, 감사합니다.
1: 네. 역시 락도 좀
0: 이게
1: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소리꾼들이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1: 네.
0: 굉장히 크게 질러버릇하는 그런
1: 네.
0: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락도 소리꾼들이 하면 또잘할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0: 네,
1: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태평양 씨 덕분에
0: 네.
1: 이렇게 복원 씨가 락을 하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고, 예,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올해도 라인업을 보니까 진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복원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 이 공연 진짜 너무 보고 싶고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0: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그 안예은 씨의 또좀
1: 아,
0: 팬이어가지고,
1: 그래요.
0: 네. 그,
1: 목소리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안예은 씨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듬골이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1: 맞아요. 네.
0: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게 국악의 어떤 장르도 되게 그 속박이라고 해가지고 3분박으로 쪽에서 딱딱딱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1: 네.
0: 안예은 씨 노래들도 그런 느낌의 풍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1: 네. 너무
0: 네.
1: 바빠서.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일에 끝나면서 또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혼자서 일을 지금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1: 아하.
0: 도와주느라고
1: 네.
0: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마 네.
1: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아우.
1: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Welcome to You 월드. 아니, 뭐 그렇게 벌써 결혼을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예요?
0: 네, 5년 정도 만났고요.
1: 5년 만났어요.
0: 네.
1: 지금 30대 중반인
0: 네,
1: 거잖아요.
0: 35입니다.
1: 예, 저랑 10살 차이.
0: 아, 그렇게 안
1: 어머,
0: 보이세요?
1: 오케이.
0: 세상에.
1: 아니, 벌써 결혼은.
0: 네.
1: 예, 너무
0: 아우,
1: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예, 일단 뭐,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0: 그런 건가요?
1: 예, 어떠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마음은 어떤가요?
0: 일단은 지금 예비 신부한테
1: 네.
0: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1: 근데
0: 그러니까,
1: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 여자의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예,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0: 아,
1: 됩니다.
0: 그런가요? 아니,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같이,
1: 같이 가지고.
0: 예, 많이 이제 푸시를 해주고 이런 게
1: 네.
0: 좋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우락부터 해서
1: 네.
0: 이제 대사섭부터 대회까지 막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막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1: 네.
0: 당장 급하게 정해야 될 것들도 거의 대부분 여자친구가 했거든요, 일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이제 대회 준비다 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1: 네.
0: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또 혼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안했다.
1: 앞으로 정말 평생 잘하셔야 될것
0: 아,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잘해야죠. 네.
1: 예. 아니, 근데 올해 이제 정보원 씨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사스러운 한 해네요.
0: 아, 네.
1: 큰 상도 받았고,
0: 그렇죠.
1: 결혼도 했고,
0: 네.
1: 거기다 이제 만약에 아기자기씨까지 들려온다면 트리플 크라운,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지난 6월 대한민국 대표 국악 경연대회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상이잖아요.
0: 그렇죠.
1: 큰 상이잖아요.
0: 네.
1: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그때 당시 상을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1: 네.
0: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뭐랄까, 이 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대통령상이 없었을 때는
1: 네.
0: 어디 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할 때뭐 소리를 하더라도
1: 네.
0: 되게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1: 그렇죠.
0: 소리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어? 저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런
1: 일단
0: 소리 들을까 봐.
1: 상을 받음과 동시에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명창 정보권.
0: 굉장히
1: 예.
0: 부담스럽습니다.
1: 부담스럽군요.
0: 네.
1: 근데 이게 처음 도전한 게
0: 네,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두 번째 만에 지금
0: 네.
1: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다시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첫 도전 때 감사하게도 이제 차상 2등을 했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다음에는 그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한발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올해,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 막 겹치면서,
1: 네.
0: 아, 대회를

0: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네가 작년에 2등까지 했는 놈, 한 놈이
1: 네.
0: 대회를 안 나와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1: 네.
0: 나가라! 대회 나가라!
1: 송지영
0: 네, 선생님께서.
1: 선생님께서 나가라고.
0: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도 뭐, 나갈 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상을 받고 나니까
1: 네.
0: 부담스러워서 자꾸 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1: 아,
0: 네.
1: 송지영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다시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0: 그런 것
1: 하네요.
0: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 피해질까봐.
0: 네. 네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너는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1: 네.
0: 싶어서.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상을 받으니까.
1: 그렇지.
0: 예, 어디 가서 소리하기 정말 무섭고.
1: 왕좌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쵸?
0: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1: 계속 부담 팍팍 주려고.
0: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1: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0: 아,
1: 곡 부르셨나요?
0: 심청가 중에 그 타루비라는 대목인데.
1: 네.
0: 이제 딸을 잃은 신봉사가 그 망사대라는 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타루피라고
1: 네.
0: 이제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거든요. 신청을
1: 네.
0: 기리는. 그러면은 매일같이 그 낮에는 그쪽 비석에 가서 울고 밤에면은 집에 들어가서 막 울고 요런 이제 슬픔을 표현한 그런 소리인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 대목을 부르는 걸 듣고 아, 나도 저 곡을 나의 18번으로 만들고 싶다.
1: 애창곡으로.
0: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네.
0: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부족하고, 연습해도 부족하고, 잘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공연도 그 대목으로 해본 적도 없고, 예, 네, 무대를 서본 적도 없었어요,
1: 아,
0: 사실은.
1: 그래요?
0: 네네. 그때 처음이 이제 대회였던 거거든요, 타루비 대목이.
1: 어머.
0: 그랬는데,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1: 느낌이 와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이걸로 준비해도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대목으로 네, 상까지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작년엔 어떤 곡을 불렀어요?
0: 작년에는 이제 어사출도라는
1: 와.
0: 대목이었는데, 어사출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연도 진짜 많이 했고,
1: 아, 더 자신감 있는
0: 네,
1: 노래였는데.
0: 자신감 있는 대목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 첫 도전하는 대목으로
1: 네.
0: 상까지 받으니까, 예.
1: 이제 고수의
0: 더
1: 경지에 올랐다.
0: 부담스럽습니다.
1: 예.
0: 아직
1: 안 들어볼
0: 멀어서.
1: 수가 없죠, 저희도. 예,
0: 아, 예.
1: 장원 타셨는데, 한번. 그렇게 아껴왔던, 한
0: 네.
1: 번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그 곡으로
0: 네.
1: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불러주세요.
0: 네. 네, 그러면. 시엠봉사는 출천대요 딸만 잃고 무진 목숨 축지도 못하고 근근 부지로 지낼 적어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은 방초 시절이로구나 뭐 이렇게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1: 약간 어사출도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른
0: 네, 완전히 다른. 네, 그런
1: 느낌이라서
0: 소리죠.
1: 굉장히 색다르네요. 왜냐하면 패왕별이에서의 또 그런 힘찬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다가 굉장히 구슬픈 이 대목을 딱 들으니까, 오, 와, 너무 잘 들었어요.
0: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어사출도나 뭐 어떤 그러니까 남성성이 좀 보여지는 소리들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소리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슬픈 대목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1: 네, 또 새로운 면모를
0: 그랬습니다.
1: 보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동안 창극 뭐 패왕별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메 등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또
0: 네.
1: 해왔었고 또 국립극장 마당놀이, 마당놀이 모둠전 춘풍이 온다 이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건다 기억에 남겠지만
0: 네. 네.
1: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간다거나 좋아하는 작품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국립 창극단에서 했던 이제 폐왕별이를 네,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1: 아, 아직까지는 그 작품이 네. 뭔가 정복원의 인생에서 전후로 딱 나눌 수 있는 기점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을 함으로써 국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이제 인식을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던 그런 네.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도전해보는 경극과 소리의 어떤 결합이다 보니까 네. 소리는 소리대로 힘든데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경극의 동작들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 외에도 계속 막 한 7, 8시까지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 폐왕별이 덕분에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0: 그때 당시 폐왕별이를 초연을 국립극장 그 달오름극장에서 올리고
1: 네.
0: 이제 재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CJ
1: 토월극장
0: 네, 토월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던 중에 준비를 하던 와중에
1: 네.
0: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당놀이 뭐 춘풍이 온다라는 작품을 준비할 중이다
1: 네.
0: 뭐 역할이 크진 않지만 해볼 생각이 있냐 그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1: 네.
0: 근데 마당놀이는 워낙에 레전드 그렇죠. 작품이다 보니까 네.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연락을 마침 주셔서 당연히죠.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니 뭐 마당놀이까지 섭렵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남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어떤 쪽이에요?
0: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1: 네.
0: 사실 창극 배우라는 어떤 인지도가 네. 사실 일반적인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들에 비해서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1: 아직은
0: 네. 보여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창극 배우들도 일반적인 배우들처럼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 목표가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부터는 네. 김준수, 유태평양, 서희철 씨와 함께 창극 살로메로 전국 네. 순회를 시작한다고요.
0: 네네.
1: 이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또 창극으로
0: 네네.
1: 만나는 작품이라서
0: 네.
1: 일단 또 한 번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야, 약간 창극이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 원작들을 바탕으로
0: 그렇죠.
1: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 나가는군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0: 이 살로메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작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배우들끼리의 호흡도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1: 네.
0: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연출에는 김시화,
0: 네.
1: 극본의 고선웅, 작창 정은혜,
0: 네.
1: 의상은 또 이상봉 디자이너가 맡아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번 살로메의 어떤 관람 포인트를
0: 네.
1: 좀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0: 뭐 살로메가 공연될 때마다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이번에는 이상봉 선생님의 어떤 의상이 리뉴얼이 돼간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아직 직접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연습이 시작되면은
1: 네.
0: 가서 뭐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네네.
0: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살로메의 음악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면은 하고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질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야, 전국순회 살로메로 이제 8월에
0: 네.
1: 공연을 마치고 나면
0: 네.
1: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또 하게 되고요.
0: 네.
1: 그 이후 연말까지 또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지
0: 지금
1: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0: 또 연말에 하반기에는 그 작년에 했던 공연이기도 한데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 다정이 세상을 누리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했던 재공연을 국립극장에서 다시 올리게 될 것 같고
1: 네.
0: 그 일정이 또 잘 맞으면은 마당놀이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1: 올해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 빡빡한 스케줄이네요. 네. 예,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올 여름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로 관객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네. 끝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0: 도건 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소리로 폭넓은 연기 활동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정보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국악원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기획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위로와 연대의 노래인 아리랑을 위로의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선보였는데요. 1926년 개봉한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과 당시의 유성기 음반 속에 담긴 아리랑부터 국가적인 축제를 거치며 대중의 응원가로 거듭난 아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담은 아리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연계 특강 노래 너머의 아리랑도 진행합니다. 아리랑은 어떻게 민족의 노래가 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열리는 아리랑 당신의 노래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아리랑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은빛 햇살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이는군요.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맹사성이 단을 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집이라 하여 맹씨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1330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된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맹사성은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향악을 정리하고 특히나 단소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군요.

맹사성 집을 찾아온 손님은 먼 발치에서 정승댁을 향해 단소 소리부터 살폈답니다. 단소 소리가 들리면 문전을 넘어 들어서고,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예 발길을 돌려 돌아가곤 했다는군요. 강호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로다. 맹사성의 강호 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가도의 선구적 작품으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한가롭고 편안한 생활을 임금의 은혜와 관련지어 추나 추동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시를 읊었습니다.

백성을 살피던 정치가로서 청렴한 삶을 살아 청백리라 불렸던 맹사성. 그는 세종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며 문민정치의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고스란히 이겨낸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65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경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예약을 정비하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예약은 음악과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인데요. 유교경전 예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새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황희, 권진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으며 곧잘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농사일에 지친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며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는군요.

맹사성은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어명을 받던 그는 가장 먼저 궁중의식에 쓰이는 악을 정비했는데요. 맹사성은 중국의 음악인 악보다 우리의 음악인 향악으로 종묘제례를 지내며 우리 음악을 조상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연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예약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아악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며 1447년 종묘 제례악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악인 종묘 제례악은 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 천재 음악가 박연과 함께 맹사성은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옛 선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거늘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이곳도 지듯이.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아,
1: 안녕하십니까?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스핀오프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지
0: 제가
1: 않습니까?
0: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1: 들고요.
0: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또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0: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네.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0: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네.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0: 네.
1: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0: 네.
1: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0: 네.
1: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아!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콕콕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맞아요.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와,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멋있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 느껴지고

0: 그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1: 네.
0: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 그러니까
1: 급이시네.
0: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1: 네.
0: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1: 네.
0: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럼
1: 네.
0: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1: 네.
0: 이렇게
1: 미쳤어.
0: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전통 음악을 경기미화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맡는 그 역할을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1: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0: 같아요.
1: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1: 이게
0: 뭐
1: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승리

0: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그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불이 뽑았죠.
0: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0: 네. 그러니까
1: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1: 맞아.
0: 장르 안에서
1: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네, 맞아,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0: 네.
1: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0: 네.
1: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0: 네.
1: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0: 네.
1: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0: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0: 네.
1: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

0: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금방!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임금님이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라는데 한적한데 우리 임금님 한번 찾아볼까?
1: 아유 더워 진짜. 아유 피디 양반, 나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러지만은 너무 더우니까 그늘로만 좀 돌아다니는가, 식당에서 만나든가, 그럴 게 아니면 좀 그늘을 만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걸어낼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아이 사람 진짜 이렇게 인색해. 안 해준다 이거지? 어? 그래 내가 직접 준비했지롱.
0: 짜자자. 헐씨구 임금님 뭘 가져오신 겁니까?
2: 강소에서
1: 어상
2: 스치면 안 돼.
1: 아 이거 좀 햇빛 좀 가리고 이렇게.
2: 용안이 안 나오십니다.
1: 용안이 안 나와? 그럼 용안이 타는데?
2: 안 돼.
1: 안 돼?
2: 네. 이게 봐. 안 돼. 빨리 뺏어.
1: 잠깐만. 아 이거 조금만 가면 되는데 몇 걸음 뭐 이거 쓰고 갑시다.
2: 안 됩니다. 우산은 안 됩니다.
1: 아유 진짜. 아유 내 우리 PD 양만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묵사발이 됐네. 묵사발이 됐어. 어 그러고 보니까 PD 양만 그 묵사발을 내다 이런 말이 어디서 유래한지 아는가?
2: 그 묵이 잘 부서지니까 그런 거 아닌데.
1: 그렇지. 어 묵이 잘 부서지니까 어 묵처럼 부서진다 그래가지고 어, 묵사발을 낸다. 어 아 맞다. 이런 말이야. 어 PD 양반이 내 계획을 묵사발 낸 것처럼 어 그렇게 안 되게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을 내가 소개를 해주겠네. 어 안 궁금해? 어 가봅시다. 요 근처인데.
0: 태양을 피하고 싶었구나. 임금님이 찾은 묵사발에 찾아가 봅시다.
1: 정산이 벽에 수야 수의감을 아, 자고로 풍요를 아는 군자라 함은 아무리 더워도 쉽게 경거망덕 하는 법이 아니지. 어? 아, 야, 근데 오늘 몇 도라고? 너무 더운데? 어, 더운 바람 나와. 어, 안 되겠다. 안에 방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아이 얼마나 좋은가.
0: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1: 아우 정말 더워가지고 어디 동남아가 있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잡아봐. 아, 왔으니까 아, 여기가 동북이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 어? 아주 탱글탱글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사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무밥을 하나 먹고 어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 전 그리고 여기가 닭볶음탕이 또 맛있어요. 어 닭볶음탕 딱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2: 오늘도 과하시네.
1: 왜? 그 정도면 다들 보통 먹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는 먹지. 자 그럼 잠깐 사장님. 아유 우리 어머님이 아직. 아유 그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여기 묵이 튼튼한 아주 맛있는 묵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왔거든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래서 일단은

0: 냉무밥 하나 주시고 네. 도토리묵 그 들기름하고 해서 무침 있죠? 무침. 어, 네. 무침 하나, 그 전 하나, 그리고 닭볶음탕 마지막으로 닭볶음탕 하나. 도토리 먹으러 왔으니까 네. 도토리묵.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유 고우세요. 기대된다. 피디 양반,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이 파주 아닌가? 어? 파주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아는가?
1: 제가 알겠습니다.
0: 그치? 파주란 말이야. 아, 조선시대 세조 때 파의 병사의 파자 그리고 고을을 의미하는 주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파주라는 지명이 탄생했다네. 파주는 그 한강과 인진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다네. 그 저 경의선 그 문산역 거기 있는 그 파주 문산 자유시장이 조선시대 때 문산포장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네. 오, 아 실례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음식 기다려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2: 아 네네네.
0: 여기 도토리묵 직접 하시는 거죠?
2: 아 저희 매일해요.
0: 와.
2: 매일 여러 번씩.
0: 오 빛깔이.
2: 네.
3: 그 도토리묵 때깔 한번 곱구나.
0: 이 도토리 이 가루하고 네. 이렇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 아 보통은 6대 1 정도 하거든요.
0: 아 물 6. 네. 도토리 네. 가루 1. 1.
2: 네.
0: 원래 소금하고 그 네. 식용유 같은 게 이렇게 네. 하지 않나요?
2: 식용유는 맨 처음에 네. 이 판을 이렇게 둘러요. 먼저. 아~ 그래야만 얘가
0: 코트가 두르고.
2: 네, 코팅이 되는 거죠.
0: 아~
2: 소금은 조그만 국자로 한 깎아서 4개 정도.
0: 4개 정도?
2: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끓여요.
0: 뭘 몇 시간이요?
2: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상 끓여요.
0: 그럼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2: 그렇죠.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0: 나는. 먹는 날은 한 번에 후루룩인데 만드는 분은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2: 네 들러붙고 안 그러면 타요.
0: 아 그렇죠 타죠.
2: 흉지가 생겨서
0: 아...
2: 네 한번 저어 보실래요?
0: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2: 네, 네. 네 한번 저어 보세요.
0: 맛있게 되라. 빛깔이
2: 네.
0: 진짜 좋다.
2: 어 임금님 너무 잘하시는데?
0: 저 괜찮죠?
2: 아 임금님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0: 아 그래 계속 배울리네요? 네.
2: 좀 해주세요.
0: 네?
2: 네 지금 바빠서.
0: 아, 네. 아, 잠시만요. 아니. 오 이게 음식이 다 정성이야. 이게 한 시간 반 동안 이거를. 야.
3: 잘 부탁드려요.
0: 아 아까 우리 PD 양반이 사장님이랑 도토리 묵 쓰는데 두고 가지고 내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저으면 묵을 망칠 것 같고 팔은 너무 아프고 다 나 버리고 가버리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않겠다는 내 자네를 능지 초참할 것이야. 우와! 아니 잠깐만! 아니 도토리묵에서 이런 소리가 나도 되는 건가요? 멀쩡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러지? 이야!
2: 한번 던져보세요.
0: 저요?
2: 네.
0: 오 잠깐만. 헐! 우와! 그 쫙 달라붙어요! 우와 잠깐만. 우와!
3: 어이씨!
0: 우와! 탄력이, 묵이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게 식감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맛있어요.
0: 야.
2: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네네.
2: 네네. 네. 드셔보세요. 한번 아니... 잘라서 드셔보세요. 손으로 뚝.
0: 끊어. 아, 손으로요?
2: 네, 그럼요. 네, 끊어서.
0: 오. 도토리장.
2: 맛있게 살겠어요.
0: 네. 그 맛이야. 제가 묵을 워낙 좋아하는데 야 얘는
3: 맛있구나.
0: 그냥 먹어도 맛있네.
2: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이 묵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0: 맞아요.
2: 칼로리가 50칼로리밖에 안 돼요.
0: 자 많이 먹어도 되죠?
2: 네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쪄요.
0: 아니 정말 묵사발 낸다라는 말 있잖아요.
2: 네네.
0: 얘는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

0: 몸인데 예. 네. 아무리 던져도 예,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요.
1: 저희 집 메뉴에 묵사발이 있습니다.
2: 곱게 빻은 도토리 가루를 물에 잘 개어주고 잘 개어진 도토리묵 가루를 뭉근한 물에 녹지 않게 천천히 계속 쳐주는 것이 중요. 잘 식혀내면 이렇게 예쁜 도토리묵이 완성. 아이고 도토리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구나. 그거 참 맛나겠다. 도토리묵 첫 번째 레슨. 잘 썬 도토리묵을 푸짐하게 담아주고.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도 뿜뿜. 이 여름 시원하게 날려줄 사르륵 동동육수 쌈. 고명들까지 듬뿍 올리고 나면 시원한 묵사발 완성.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상큼한 채소에 탱글한 도토리묵 듬뿍. 양념과 함께 조글조글조글 묻혀주면 시원한 도토리 한삼 완성이에요.
0: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자, 묵사발을 먹으러 놨으니까 묵사발을 먹을 건데, 잠깐만, 묵은 아까 내가 수락관에서 맛을 일단 봤으니까 국물 맛을 봐야겠구나. 옳지. 옳지, 국물. 아니, 이 맛은?
3: 얼씨구!
4: 내 이름은 미종, 맛탐정이지. 국물을 좋아하는 내가 못 알아맞힐 국물은 없어. 맛있는 묵사발에 들어있는 국물 맛의 비결은 뭘까? 깔끔하고 깊은 맛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나는 이 바다의 향기? 홍합! 홍합을 넣으셨군. 이 홍합만으로는 날 수 없는 이 진한 맛은? 꽃게를 넣으셨군. 홍합과 꽃게라 정말 대단한데? 다시 한번 맛봐야지.
0: 난 웃기고 싶다네. 어? 다들 내가 어? 왕이라고 왕 역할 많이 했다고 어? 아주 진지하고 그놈한 줄 아는데 나 하나도 안 진지해. 하나도 안 그놈해. 나 장난꾸러기라고. 나도 재밌게 하고 싶다고. 어? 사람들 웃기고 싶어.
5: 야 이거 안경 말이야. 어? 이거 저 어? 쿠땡 알땡 태땡에서 딱 인터넷에 내가 딱 아, 내가 구입한 거지.
0: 이거 요즘 모르나? 어?
6: 주연미의 모략을
0: 아, 사람 왜 이렇게 인색해? 어? 아니, 내가 저 이것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비로 구입해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말이야. 어? 아, 재밌다. 그러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리액션이 너무 약해. 어? 어? 아니,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자, 봐봐. 어? 근데 잠깐만. 먹을 때는 빼야겠다. 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먹을 때는 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묵사발부터 냉묵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와, 얼굴 잘 섞으라고 그러셨는데.
3: 맛있겠구나.
0: 오, 이거 봐. 우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와, 이거 봐. 안 잘라져. 안 잘라져. 우와. 이야, 진짜 탱글탱글하구나. 어? 아니, 무슨 도토리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대? 멋있다. 냉묵밥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일단 육수는 이 국물이 묵하고 이 야채하고 오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씹히는 맛이 좋아. 진짜 탱글탱글하고 어이구 봐. 와, 어지간하면 이렇게 길면 부러질 법도 한데 부러지지도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5: 아니, 엄마 것도 맛있고.
0: 맛있어 좋다. 역시 국물 맛은 냉묵밥은 되게 중요한데 일단 홍합하고 꽃게를

0: 육수를 내셔가지고 국물이 진짜 맛이 깊어요. 이 폭지는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냉무밥 맛있다.
1: 밥 드셔도 드시면 돼요.
0: 응?
1: 밥 드셔도 드시면 되셔야 돼요.

0: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얘기하고. 어? 내가 뭐 조선시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아, 용포 있고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아득하긴 하다. 안 갈래.
1: 잠깐만. 아니, 이걸 주셨어요. 와, 무슨.
2: 맛있겠구나.
1: 응?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이구야. 이거 보세요. 응? 안 부러져. 와, 이제 젓가락으로 편하게 잡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부러지질 않아. 이거 봐. 응? 부러질 걱정은 안 했대. 얘는 들깨를 위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은은하고 향긋해요. 오늘 도토리 향기에 취한다, 취해. 아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랬는데 하늘 아래 세 개의 당근이.
2: 맛있겠구나.
1: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림 같은데? 응? 야, 이게 도토리전은 또 무슨 맛이려나? 삼겹살이 강하지는 않은데. 우와, 이거 엄청 파이다. 응? 손을 좀 해서 그렇긴 한데. 오케이. 와, 이 정도 살려라. 야, 엄청 쫀득쫀득해. 야, 목만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도토리 전도 탱글탱글한데? 근데 전으로 부치니까 도토리 향이 좀 더 강하게 난다. 시원한 맛, 은은한 맛, 진한 맛. 삼박자가 딱 어울리네. 응?
3: 조선 천지에 이런 탱글한 도토리묵 보셨소? 우리 임금님 향긋한 도토리묵 무침으로 무더위 지친 여름인 맛 충전하시네. 아이고 시원하겠다. 살얼음 동동, 묵사발 한 입 하면 입안이 내리퐁. 겨울왕국이 따로 없구나. 쫄깃쫄깃 도토리묵전도 빠질 수 없지. 아따, 임금님 참 맛있게도 먹소. 38도가 웬 말이냐? 묵사발 한 입이면 내일이 파워냉방이다 이것이여.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더위 좀 잊혀지셨소?
0: 비리 양반, 그거 아는가? 도토리가 말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서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장가 위를 두껍고 튼튼하게 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이 도토리를 먹을 때 나는 약간 떫은 맛은 이게 탄닌 성분인데, 이게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토리는 피부 노화 방지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이 먹도록 하거라.
4: 그 피부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0: 피부에 관심 많지. 아, 그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양상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 뺏어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도토리 목 다 피부 탄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도토리도 목도 먹고 막 그러면서 아까 먹으니까 던져봤는데 탱글탱글하니 너무 탄력이 좋은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팩처럼 묻히면 먹는 것도 좋겠지만 피부에 바로 붙이는 것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4: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2: 얼씨구!
0: 예, 시청자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토리 묵은 그냥 식사로 하는 걸로, 예,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특색 있네? 응?
0: 도토리 묵이 들어가 있는 닭볶음탕이다.
2: 맛있겠구나!
0: 이야, 이거 아주 기대되는데? 국물도 지금 아직 끓여졌는데 완전히 뭐가 그러면 육수에 많이 뭐가 들어갔단 얘긴데? 응?
3: 이 집에

0: 소개하면 말이오. 한번 데친 닭고기에 양념을 넉넉히 하고 포슬포슬한 감자까지 와르르. 저도 말고 털도 말고 40분이다. 압력밥솥에서 푹 찌고 나면 빨간 국물이 군침이 도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스파오. 이것이 화룡천정. 이 집의 시그니처 도토리묵 등장. 들어오는 화소. 이것이 바로 도토리묵 닭볶음탕이요.
1: 감자 맛있겠구나.
2: 우와.
1: 오, 잠깐만.
3: 오늘의 화룡점정 묵을 한번. 야, 이게 묵이 또 닭볶음탕 국물하고 만나면 무슨 맛이 나려나? 응? 닭볶음탕이지만 묵을 먼저 먹어보겠네. 응? 살짝 부드러워졌어. 아까의 그 강단 있고 어? 단단하던 녀석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조금. 옳지. 열을 가하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그리고 도토리 향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열을 가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도 안 잘라져. 잘라질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는 도토리묵 너무 좋습니다. 도토리묵의 그 진한 도토리 향이랑 닭고기 이 살이 같이 만나니까 왜 이렇게 닭고기 맛이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어? 먹고 또 찾아봐야지. 닭볶음탕에 들어있는 날개는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40분을 푹 끓였다 그러더니 진짜 닭고기가 너무 잘 익었다. 아, 그리고 이 국물 진짜 진해요. 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토리묵이 여기 들어가서 닭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깊은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묵의 그 알싸하고 좀 고소한 맛 있잖아요. 고소한 맛. 고기 합쳐지니까 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고소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도토리묵이 좀 이렇게 익혀가지고 국물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건가?
0: 먹잘! 아유, 우리 임금님! 아, 오늘은 맛탐정이지? 도토리묵이 더해져 더 진한 국물이 매력인 닭볶음탕! 국물 사랑 미종의 취향에 땀 맞아버렸네! 탱글탱글 도토리 한상 그득해 하셨는데 임금님, 술안은 잘 드셨소?
3: 아, 잘 먹었다. 오늘도 아주 뿌듯하게 맛있게 도토리묵 먹었네. 아이, 아주 좋았어.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에 힌트가 있네. 여기에 공방매는 아나네야. 맞았어. 두부야, 두부. 이 파주가 두부가 아주 유명하거든. 데비트 알죠? 번식. 그거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후식 먹고. 오늘은 내가 장난콩으로 만든 두부 코스 요리를 좀 먹어봐야겠네. 맛있으면 0칼로리.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네,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진지하죠. 오늘은
1: 멋있습니다.
0: 무슨 그 백투더퓨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의상이 화려하지요. 멋집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들어와가지고 능청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
1: 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심정이 착하고 그렇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못했으면 이거 뭐였나 그럼 빡좀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제가 1기고
1: 1호. 네. 5호 커플.
0: 네, 5호.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권재관 7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죠.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크고 수백 개 있습니다. 또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제정신이 아니지요.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관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뭐라고 했지요? 하여튼 무리수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또 국악계 조세호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만발,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1: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에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이 34살의 늦은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1: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

0: 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1: 어, 맞아요. 태평양. 네. 어, 폼나지 않습니까?
0: 네, 멋있어요. 네.
1: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네.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어,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네. 자, 이 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1: 오. 사극 대사 같아요. 열심히 까날대. 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0: 네. 어.
1: 예.
0: 좋아요.
1: 좋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뭐 두 손어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0: 네.
1: 참고로 지금 건재간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1: 결혼할 때 입었던, 폐백할 때 입었던 15년 전.
0: 아, 15년 전.
1: 예.
0: 와, 한복을 이렇게.
1: 잘, 네, 관리를 잘 했던 거죠.
0: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그럼, 해둔 거겠죠?
1: 네,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0: 네.
1: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네,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1: 너무 진지해요.
0: 네.
1: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어,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1: 뒤로 빼지 않고. 네. 네.
0: 지금 네, 권재간 7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차렷 경례. 극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0: 와.
1: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0: 아. 어,
1: 그러나 나쁜 건 없습니다.
0: 네.
1: 애매한 위치에
0: 네.
1: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0: 네.
1: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네. 어딜 쳐들어와. 저 특공대 어,
0: 그 처음부터
1: 네. 아,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네. 안 좋습니다. 권재간 7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연.
0: 아 자리까지 옮긴 것 치고는
1: 네, 좀 아쉬웠어요.
0: 네.
1: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0: 네, 아쉽네요.
1: 다시 어, 아름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0: 네.
1: 오, 저 길이 보이나요?
0: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1: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0: 아~
1: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기 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0: 네, 네, 네. 아직 모릅니다.
1: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0: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1: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0: 네.
1: 아까 첫 수봐서는 네.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이 나왔습니다.
0: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냥 네.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지요.
0: 네. 유태평양 5단은요.
1: 네.
0: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1: 6살 때
0: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1: 아,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네. 이게 믿어집니까?
0: 와, 진짜 대단해요.
1: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0: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1: 네.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0: 아.
1: 2% 가보겠습니다.
0: 아, 좀 아쉽네요. 네.
1: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0: 네.
1: 이쯤에서 권재가 7단. 아우.
0: 아.
1: 아,
0: 좀 드문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1: 네.
0: 좀 아쉬워요. 계속.
1: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네.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0: 네.
1: 네, 프로라면 처리하겠죠.
0: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아휴. 아, 좀 아쉬워요.
1: 참 안 되네요. 네.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네.

0: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아직 아니.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호르몬인데 알까기술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 권재관 칠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무선 자동차, 무선 네. 비행기, 프라모델 뭐 예?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네. 쓸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선모한 사람은 권재관 칠단인데 네. 그런데 누구한테 소비욕이라고 그래요? 네, 금액도 얘기지요.
1: 그렇죠. 금액도 권재관 칠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예.
0: 자, 과연 네. 네, 뭐 신중하게 유튜브 뭐, 병량 뭔가,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우수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네.
0: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네, 네 유튜브 영양 5단입니다. 네. 자 그거로
1: 다도 갈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0: 저 세할 1타 3도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과연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오.
0: 네. 알깎이도 시원시원하게 네.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맞서는 권재관 칠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칠단
1: 이제 신중히
0: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1: 또
0: 정확합니다. 네.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네. 성격 나오는 거지요. 네.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네.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네. 네. 지금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네.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네. 권재관 칠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칠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1: 아, 너무. 네. 이제
0: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네. 안 풀렸습니다만은 네, 중반 넘어서 네. 시원시원하게 네.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네.
1: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 5단은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1: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칠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칠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뭔가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자, 그건 뭐 가능합니다. 네. 시원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네. 네, 농개타법. 네. 네, 널널할 때.
1: 네, 맞아요.
0: 넉넉할 때. 앞서고 있을 때 초작전 좋은 겁니다.
1: 네, 좋아요.
0: 떨렁 한 알. 네. 네.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1: 네.
0: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0: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끝났나요?
0: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가 칠 때 네.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쳤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1: 네. 2차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울고 네. 앉아있어요. 풀가 돼가지고. 네. 내일 모레 모레 50인데.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부각의 날 지정진영 알까기 명인전 시즌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네. 권재관 7단은 무슨 저 이 화살총 모양.
1: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그렇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네. 네,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네. 잊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건 그거고.
1: 네, 또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0: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네.
0: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네.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1: 네.
0: 네? 부드럽습니다. 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재관 칠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네. 나오고. 네? 자, 잘 보세요. 네.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네.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네. 기사처럼 이렇게 네. 네,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중앙에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드립니다. 네!
1: 와!
0: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드립니다. 네!
1: 와!
0: 가볍게! 와! 모든 뭐, 예,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1: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0: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1: 아유.
0: 더트 플레이, 네.
1: 네.
0: 지저분한 면에 어디서 배워먹은 보르장머리인지. 네.
1: 네.
0: 이거 하나 소고기 드립니다. 그러면
1: 아유
0: 안 나와요.
1: 네.
0: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네. 오늘 힘만 들어가는
1: 오늘 네.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0: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 시급도 아닌데요?
1: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0: 웃자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1: 네.
0: 예, 유튜브경 5단 저 한 점 이온터를 그러나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권재관 칠단에 힘 하나 안 드리고 득점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뭐 권재관 칠단 네.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1: 네.
0: 예.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1: 아니 아니 아이고 네,
0: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저러면 안 돼요. 저 그러면 더 아파서 더 안 되죠.
1: 지금
0: 다음 순 생각했어요.
1: 네. 아우 아까워요.
0: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 어이가 없어서
1: 네.
0: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1: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유태평양
1: 아, 네, 흔들리지 않아요.
0: 흔들림이 없습니다.
1: 네. 멋있습니다.

0: 있어요. 자,
1: 저 한숨만이라도.
0: 네.
1: 자, 네. 단재간 칠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0: 네.
1: 자, 유태평양 오단은요?
0: 네, 유태평양 오단은요. 네.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1: 네.
0: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1: 둘 중 하나인데
0: 네.
1: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네.
1: 아니면은
0: 네.
1: 진짜 유태평양 오다리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0: 네.
1: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0: 맞아요.
1: 그게 맞지요. 쑥대머리 네. 그 한 수절 잠깐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오다 쑥대머리 자 한 수절.
2: 쑥대머리
1: 거기까지.
2: 귀신
1: 말도 잘 들어요.
0: 네.
1: 거기까지 하면 거기 딱고 쑥대머리 그거만 들었는데
0: 네.
1: 가슴이 막
0: 맞아요.
1: 찬하고
0: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 이야, 노련합니다.
0: 네.
1: 네, 유태평양 오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0: 네.
1: 성공했습니다.
0: 네.
1: 뭐 사석 작전 가능하죠.
0: 네.
1: 유리하니까.
0: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1: 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0: 아유!
1: 예.
0: 아.
1: 안 되는 날이 있어요.
0: 네.
1: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졌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내일 모레 보면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오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오늘, 안 풀리는 날이죠.
0: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1: 네.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0: 네.
1: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0: 오!
1: 네! 나는 기세등등.
0: 와,
1: 네. 바로 그거죠.
0: 유태평양 오단은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1: 상당히 열세에 몰린 권재관
0: 네.
1: 칠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 봐서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0: 그냥 도망다녔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1: 예.
0: 정말.
1: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1: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0: 네.
1: 7단 연륜도 있는
0: 네.
1: 대선배인데
0: 네.
1: 여기서 끝내기 너무
0: 네.
1: 잔인한 거 아닌가.
0: 네.
1: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0: 아, 오! 아, 꽥이 네. 나왔어요.
1: 꽥은 약간 의도된.
0: 네.
1: 네.
0: 아.
1: 권재관 칠단.
0: 네.
1: 네.
0: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하나리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1: 네.
0: 보통 하나리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1: 네.
0: 지금. 아, 정말.
1: 눈 깜짝할 새.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의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근데
0: 네.
1: 일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0: 네.
1: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0: 네, 네.
1: 이렇게 대고 계시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0: 사인도 이렇게
1: 사인도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0: 아, 갖고 싶어.
1: 이거 갖고 싶어요.
3: 어, 예. 네. 이거 이제.
1: 자,
0: 네.
1: 유태평양 오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0: 네.
1: 주시죠.

0: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1: 네?
0: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용히 한 거 좀 따뜻하지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출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1: 진짜 울어요.
3: 연습한 대로 잘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손가락을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2: 일단 고정하시고
1: 네?
2: 자 국악의 날 네.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네. 시즌 2.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바다 눈물바다
1: 네.
2: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1: 네.
2: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2: 알까기는 쭉 갑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큐!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산중태월 보거려
2: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3: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4: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5: 아, 나와 닮았다.
4: 네.
6: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7: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8: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영재 한임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임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임 영재들 및 한임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1: 아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우조두거 경풍년입니다. 경풍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의 반주 음악인 우조두거를 관악합주로 연주하는 곡으로 풍년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악곡이 기악화된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 관악합주 음악의 예술적 완성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이며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오야!

무대는 김지안 선배님의 서용석류 피리산조 중 중중몰이 자진몰이입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남도 시나이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농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안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네 번째 무대는 이민준 친구의 한양무입니다. 한양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양반으로 기품을 잃지 않고 권력이나 출세 대신 자연과 예술, 삶의 여유를 택했던 이들을 일컫는데요. 한양무는 바로 이들의 철학과 태도, 정신을 몸짓으로 형상화한 무용예술입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내딛는 움직임, 부채를 펼치는 절도 있는 손짓, 그리고 장단을 타고 흐르는 섬세한 디딤새 속에 선비의 고고한 미학이 스며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민준 친구

다섯 번째 무대는 소리이음 친구들의 가야금 병창 연곡입니다. 아리랑 꽃이 피었네. 유색 황금눈을 엮은 가야금 병창 이중주 연곡으로 여러 연주자가 선율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중중몰이 장단을 기본으로 하여 느리고 빨라지는 다양한 변형 장단을 통해 흐름의 변화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각 곡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흥을 동시에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이음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속옷춤입니다. 속옷춤은 작은 북인 속옷을 들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입니다. 속옷춤은 세 가지 계통의 여러 유형이 전승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속옷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흥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3: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4: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5: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6: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4: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3: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4: 수분, 채소 노출,
3: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4: 안전 살피기.
3: 행동하세요.
5: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산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을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양제일의 동천으로 하여산.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연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건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건심 숫자 보낼 송자 수송대였습니다.
0: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려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2: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근심 숫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해서 어미 비슷한 찾을 숫자 뛰어날 성자 큰 바위 대자 수성대로 바꿨으면 어떻겠노 하는 시를 당시에 이곳을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응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성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태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서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성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0: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거북바위인데요.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3: 우와, 거북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4: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0: 1급수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4: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시인지 이거는 되게 시인 것 같아.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저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신기하네.
2: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많은 정자들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가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 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0: 혼자서는 가늠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느티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아래는 이게 물 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0: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와도 될까요?
2: 예.
1: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1: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1: 아,
2: 예, 생강이 지금.
1: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1: 가을 되면. 예. 아,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1: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어,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1: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1: 600년. 예.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예,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저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1: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1: 황산마을이에요?
2: 예.
1: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예. 600년 된 집입니다.
1: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1: 어, 여기 써졌네.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0: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0: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이
3: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3: 숯 얹어가지고
2: 숯 얹어가지고 예
3: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2: 예.
3: 쓰셨겠다
2: 예,
3: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뭐.
3: 저봐요 무게를 허! 이거 자체의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2: 예.
3: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뭐 탁 해가지고
3: 대보고 예.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0: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4: 네.
3: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해 주셔서 이장님 되게 이걸 몰랐어요.
4: 네.
3: 이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4: 네, 네.
3: 여기가 그러니까 시집 온 주택.
4: 네, 그렇죠.
3: 그렇죠. 네. 아,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에 시집을 왔다고 하면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4: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3: 말이 돼요?
4: 아니, 네. 저는 꿈이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텃밭 가꾸고 남편은 뭐 공무원이든
3: 아.
4: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3: 네. 네.
4: 그런데 처음에 시집 오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3: 제사도 많고.
4: 그래서 참 물기도 많이 그랬어요.
3: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면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 네.
3: 이걸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4: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거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거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3: 아, 시어머님도.
4: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3: 친정어머님도 잘하시고.
4: 그래, 자연적 뭐, 양쪽 보다 보니까.
3: 저절로.
4: 저절로.
3: 아까 이거.
4: 콩전.
3: 응,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4: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3: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아요.
4: 네,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 맛도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3: 비지 맛이 나요.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

0: 하셨다면서요.
1: 예.
0: 아까도 보니까 음식 갖다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오시더라고요.
1: 예.
0: 와.
1: 제가 샐러드끼리 예. 요 들어가는 거는 아. 제가 야간 치고 뒤에서 이렇게 오. 조금씩 키워요.
0: 아, 그래요?
1: 키우고. 저런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 오고.
0: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너무
1: 9가지입니다.
0: 9가지.
1: 요거는 비름나물이라고 지금.

0: 참나물.
1: 참.
0: 참나물.
1: 참나물.
0: 아죽가리.
1: 아죽가리.
0: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1: 목이버섯.
0: 고사리.
1: 고사리.
0: 그래서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1: 진짜 나무에서.
0: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벌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1: 참나물 향기부터 시작해서.
0: 그러니까 씹으면 참나물 향, 치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1: 정말 맛있네.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부터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야,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2: 또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3: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니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4: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3: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5: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러줘서 이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때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했는데
2: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 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3: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5: 예, 예쁩니까?
3: 어머나.
5: 예, 단층, 우리 궁궐이나.
3: 맞아요.
5: 저 절, 단층에 쓰는 오방색.
3: 그 색을 맞춰서.
5: 예, 그 색을 맞춥니다. 우리가,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때때옷이라고 해가지고.
3: 맞아요. 어머나. 근데 빛깔이.
5: 돌잔치 할 적에는 옷색 그.
3: 맞아요.
5: 옷을 입었어요.
3: 맞습니다.
2: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6: 네,
3: 거고
6: 맞아요.
3: 비트가 흑미. 흑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이거겠네요.
5: 네, 파란 거.
3: 노랑이 호박이고.
6: 네, 호박이고.
3: 그리고 요색은 쌀이고.
6: 네.
3: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있어서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2: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5: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 때
6: 나쁜 기운

0: 문을 막아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층색이 오방색이거든.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는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구리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라는 게.
1: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2: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이쁘시네. 어머, 고우시다. 어머니 너무 고우시네.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0: 딸만 둘.
2: 딸 둘.
1: 올해 78배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꽃인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2: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의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0: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맛이지 하는데
2: 맞아.
0: 우리는 국수 맛으로 먹어.
2: 그게 중요한 거죠.
0: 국수 맛으로 먹어.
2: 그렇죠.
0: 육수하고
2: 면
0: 이런 게.
2: 맛으로.
0: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아, 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려.
2: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들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흑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국수 그걸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라면 누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색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이거 분명히 외국 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저희 국수가 사실 뭐 일본의 소바라든지 뭐 이탈리아 파스타,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이런 유명한 그면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1: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오면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십시오.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3: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 향,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거 같고 향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요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이렇게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이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워라.
0: 펄펄 살아있는 남해 바다 생선. 으아!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1: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 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고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물회, 어딘산 물회가 아닌 거창식 물회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물회.
0: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싶은 예,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예,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0: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1: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예.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0: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고등어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산양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1: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겉은 바삭하게 코팅이 되고 안쪽에 육즙은 가다 버리게 됩니다.
4: 그래서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고온에서 잘 익은 고등어 그 맛 벌써 침이 고이시죠?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의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애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무로 애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 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0: 거창

0: 동네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러운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1: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2: 네네.
3: 와, 반갑습니다.
1: 이게 무슨 일이래요?
3: 와, 어머머머. 너무 예쁘시네요.
1: 제가 들어가도 돼요?
2: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1: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2: 아니.
1: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3: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1: 너무 지금. 예쁘다.
3: 너무 크고 예쁘죠.
1: 오.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게
3: 그렇죠.
1: 너무 예쁘네요.
3: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베리들이에요.
1: 지금 수확철이에요?
3: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1: 1년에 한 번이에요?
3: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너무 예쁘죠.
1: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3: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1: 이게 약간 고산 쪽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3: 네네, 공기는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1: 그래서, 이 흙이.
3: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1: 천연 영양제네요.
3: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1: 달라요?
3: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1: 맛있게 생겼어요.
0: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1: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3: 드세요, 나서.
1: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아.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3: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좋고.
1: 저는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3: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1: 네네네네.
3: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1: 이게 좋은 거죠.
3: 예.
1: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린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3: 그래서 예쁘신 거 아니에요?
1: 아이고, 좋아해서 네.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3: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3: 지금 이렇게 뽀하죠.
1: 네,
3: 아주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0: 투실투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1: 이게 유채예요?
3: 유채인데요.
1: 네.
3: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1: 네.
3: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보이는 양이 있는데 양 좀 주려고요.
1: 양이 이거 좋아해요?
3: 이러면서 아니 근데 신선한 거 너무 좋아해.
1: 칠면 이게 뭐죠? 칠면조?
3: 칠면조도 있고
1: 하고 양하고
3: 양도 있고.
1: 어머나.
3: 배고프지? 와, 예뻐라.
1: 아이고 예뻐. 어머.
0: 깜짝 놀랐습니다.
1: 확 뜯네, 확 뜯어.
3: 아이고.
0: 유채를 반기는 맛있어. 녀석들.
1: 너도 줘.
3: 너무 귀엽네, 진짜.
1: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식.
0: 제 손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습니다.
1: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3: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1: 그러니까
3: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1: 네.
3: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1: 뛰어놀고
3: 아,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1: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3: 네.
1: 거창이 하늘에 보이네요.
3: 그렇죠. 이게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1: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추억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곳이 다 있고 우아하니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3: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1: 아, 소스요?
3: 예,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

0: 이게 뭐예요?
1: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0: 어머머머, 와인향 같은 게 나요.
1: 너무 좋죠.
0: 와인향 있잖아요, 숙성된.
1: 네네네.
2: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계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 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2: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1: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2: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0: 얘가?
1: 아 블루베리 젤라또.
0: 너무 예뻐요. 예쁘시죠?
1: 이건 딱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0: 산딸기.
1: 산딸기 스무디. 예.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0: 그렇구나. 이거 봐요.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 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네.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1: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 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 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2: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0: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우와, 멋있다.
0: 거창이
1: 일이야?
0: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남은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철은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흑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승남은 무사고 흐르신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 그 놈을 잡으다. 난장 형문의 조리 때 방망이 파주 때 방태그리 악주물 출제 굵은 부러지고 잠배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한 그저 살살 셀 테니 올 테거든 누구 말 테면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 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 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아쉬웠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 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구찌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이곳은 동곡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다 알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놓아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체이킨 후리야!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숨은 장군님을 엽시다. 이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재산과 재돌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1: 네.
0: 아이,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좋아.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꽃가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굴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짱구 치는 이상팀 리더 짱구 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밴드와 느다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닷 캠프 운영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시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0: 오래되셨잖아요.
1: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0: 여기가 고인물이네.
1: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날이 너무 좋아서, 눈날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에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5: 우와! 아!
1: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6: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고.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9: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아무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는 늑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풍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완전걸 몸도 대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보듯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경 무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이놈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주로 내려와 선미의 나다를.

목이 어숙한 장수 선빙 북내령 방패를 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원이라고 속은 속은 목에 딱딱딱딱이만 총긋총긋 하더니 그 배급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그놈 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바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르게여 이 물에 붕강가를 치며 너의 꼴로의 자질 사공들이 황급하야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리야 뭐라 휘어라 저라 저라 휘어라 어야리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방요.

말 듣고 가오. 나를 사는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아룡이 분을 리은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 살 끝에 저놈의 뼈아지를 산적벼다 더우리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보거든 뒤에 바라보면 백보안이가 되던 마늘 장궁 천자를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 놓고 주먹이 터지게 정통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이해발까지 손을 폭대니 번개가 아침 마른 살이 회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본대 철컥 과제 건물에 가요. 오던 내 가로지 물결이 인천

0: 가려.
1: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공의 강.
3: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4: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3: 네.
5: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6: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7: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놓아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은 두 번째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마련된 국악주간 기획 공연이고요. 국악이 일상의 울림이 되다. 여러분들 앞에 늘 우리의 음악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펼쳐지는 공연입니다. 여기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천안에서 저희들이 내려왔고요.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즐겁고 재미난 공연을 마련했는데, 기왕이면 좋은 공연은 좋은 관객이 만든다고 여러분들의 맞장구를 쳐주시는 추임새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있는 기분, 있는 기분 그대로, 있는 흥미 그대로, 있는 신명 그대로 박수 쳐주시고 소리 질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관객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 연주자들이 훨씬 다른 공연을 펼쳐질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얼씨구라고 추임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소리 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얼씨구! 자, 그럼 우리의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의 출근 이의태님 소개하겠습니다. 얼씨구!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관객분들이 슬슬 오고 계셔.
0: 그렇지.
1: 네, 아마 한 분 한 분이 아마 일당백처럼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걱정 말고 타시면 돼 이제.
0: 자, 여보게 남해오 씨.
1: 어.
0: 이렇게 줄 위에서는
1: 그려
0: 앞으로 건너가다가도 까딱하면 엎어질 판인데.
1: 아이 그렇지.
0: 이 사람은 이 줄 위에서 뒤로도 한번 건너가 보는 것이다.
1: 아이 뒤로 간다고?
0: 어려운 거 맞습니다. 아무튼간 뒤로도 한번 건너가 보는데.
1: 어.
0: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놈 뒤통수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 뒤통수는 우리 여러분들 손바닥에 맡겨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1: 그렇지.
0: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듣고 가자꾸나.
1: 그래, 한번 해보자고.
0: 하시고.
1: 좋다.
0: 아, 별로 안 좋아. 아이고 여보게나.
1: 어.
0: 타보자꾸나. 타령 잃었다 쳐라.
1: 자.

0: 아이고 아이고 파이팅. 어구야. 자, 여보게 남영호 씨.
1: 이
0: 재주는 무례하겠고 이놈 두 다리는 아프고.
1: 그려.
0: 그래서 이놈이 이번에는 외무릎을 줄이에다가 딱 걸쳐놓고 외무릎 훌끼를 한번 건너가 보는데.
1: 이
0: 여러분들의 대답 소리는 지금부터 이로 듣고 한번 가보는 것이랬다. 아시고
1: 이
0: 그려 타령이다 가자.
1: 하 할 수.

0: 지금부터 제주다운 제주로 넘어가보자꾸나.
1: 아이 무슨 제주?
0: 지금부터 쌍웅제비로 넘어가는데 어?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겠구나.
1: 아마 그렇지.
0: 장단 바짝 멀고 가보는 것이었다. 헐씨고!
1: 좋아!

0: 여보게나.
1: 어.
0: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할 것이 아니고.
1: 아이 그럼.
0: 이번에는 내 오른발로 내 코를 한번 차보는데.
1: 아이 코를 찬다고?
0: 그렇지.
1: 어.
0: 또 그냥 차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지 않은가.
1: 아이 그렇지.
0: 그래서 여기 온 김에.
1: 어.
0: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안 좋은 액과사를 쓸어 담아서.
1: 글씨고.
0: 내가 이 오른발로 저 멀리 차버리는데.
1: 그려.
0: 내가 잘 차면은 여러분들 남은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운수 대통할 것인데.
1: 아이.
0: 내가 만약에 이 오른발로 내 코를 차다가 밑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날에는.
1: 날에는
0: 저만 아프겠죠 뭐.
1: 그치, 그럼 안 될세.
0: 나 안 아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저기까지 잘 가는 게 맞죠.
1: 그렇지.
0: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보자꾸나. 창단 메고 가자. 차라. 아!

0: 파이팅오! 하! 못하라! 소리야! 하! 아이, 잘한다! 파이팅오! 아이, 잘하네!
1: 잘한다!
2: 아이, 맞다! 잘한다! 뭐 반말하는데 나도 반말하지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재밌고자 이렇게 하는 장난이니 이해 부탁드려요.
1: 알겠어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보게 남해오씨.
1: 어.
2: 이렇게 가운데로만 앉으니까 나도 조금 버겁다.
1: 아 힘들지. 보는 사람도 힘들어. 어.
2: 이번에는 이 가운데 쌍홍제비와
1: 어.
2: 옆 쌍홍제비를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뭐 건너가 보는데.
1: 알겠어요.
2: 이것 또한 장이 어려운 재질었다. 장단 바짝 멀고 가자. 헐씨고!
1: 하!

0: 마지막 제주 부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연은 좋은 관객분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1: 아이 그렇지.
0: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웃어주시고 즐겨주시고 제 말에 이렇게 대답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덕분에 이렇게 공연이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놈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천안, 저도 천안시립풍물단이지만은 천안시립풍물단에 이 풍성하고 웅장한 농악공연도 있으니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에이!
0: 그러실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보게!
1: 예!
0: 이 마지막 제주는 우리 장단도 너무 신명이 나지만은
1: 그렇지!
0: 더 신명 나는 것이 하나 있네 그려.
1: 아이 그것이 무엇인가?
0: 그것이 무엇인고? 허니!
1: 아!
0: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두 손뼉 장단에 맞춰서
1: 얼씨구야!
0: 신명나게 놀다 내려가보자! 얼씨구!
1: 좋다!

0: 사실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재주가 있어서 하나 재주를 연습했는데 어! 제가 아직 이게 좀 실패 확률이 좀 많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큰데 성공하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가서 더 열심히 하라고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 어이 최고야.
0: 장담 바짝 몰고 가자 쳐라.
1: 최고야.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예쁜 꽃은 부포를 쓰고 긴 최상상무로 쓰고 돌리고 연주하고 춤을 추는 우리만의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웃다리 보물놀이 들어가겠습니다. 원시군!

한 곡만 아까

0: 오늘 이곳이 어디냐? 어? 바로 국립 세종 수목원 아니더냐?
1: 그렇지.
0: 이곳에서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진다 하여 우리 버나제비 그냥 갈 수 있겠던가?
1: 아, 영지그러.
0: 자, 여기 와서 여러 만장하신 손님들 가운데 우리 이 버나라는 놀이를 가지고 제주를 한번 부려볼 것인데.
1: 그렇지.
0: 하요놈의 버나 저기 저 하늘 높이 던져보고
1: 그려
0: 다리 사위로도 빼보고 무지개 넘어가듯 무지개 사이까지 해보는데
1: 그려고
0: 자 요것이 요렇게 하는 것이랬다 때려라

0: 아따. 잘한다 잘해.
1: 여보게. 어. 이번 재주는 말이야.
0: 그래.
1: 이 번화를 가지고 오른손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0: 아니 그치. 그럼.
1: 오른손 왼손 왔다 갔다 양좌우 치기. 어. 때릴 사이까지 곁들어 보는데.
0: 헐 쓰시고.
1: 이것 또한 장이 어렵다. 때려라.

0: 왔다. 잘하죠? 네, 그 다음 제주 이연아가 보는데 아 저기 저 한 산골에 매부리꾼이 매 한 마리를 턱하니 던져놓는 흉내를 한번 내보는데
1: 그려.
0: 꼭 요렇게 하는 것이랬다. 때려라 덩컹!

0: 아니 그러고 저러고 우리 넷이서만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명이서 누가 잘하나 개인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랬다.
1: 아이씨고
0: 장담 바짝 물어놓고 하자. 아이씨고

0: 내 차례 내 차례.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요.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어디?
1: 아무나 봐.
0: 자. 이제 치는 거 이제. 이제 저 이제 이제 이제. 아이고 여보게.
2: 어.
0: 야, 오늘 또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개인기까지 보여드리고.
2: 그렇지.
0: 아, 이번에는 우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2: 아니 그럼
0: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놀아보자꾸나.
2: 아이고 그렇지.
0: 자, 장단 바짝 몰아놓고 놀아보는데.
2: 에이.
0: 때려라.

0: 나오실까요?
1: 아, 어디다 내가 봐.
0: 불길이야. 가운데.
2: 인사. 자, 가운데에서 앞에 보시고 인사. 아. 여기서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돼요.
3: 진검다리?
2: 받으시면 돼요.
3: 네.
0: 제가 던져드리면 바로 전달이에요, 전달입니다.
2: 하나, 가자! 오!
0: 바로.
3: 아시겠죠? 바로.
2: 자, 바로.
0: 바로. 자.
2: 바로. 이쪽에서

0: 감사합니다.
1: 제가 오늘 날씨도 덥고 뜸성뜸성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동물 하나를 반려동물 하나 데리고 왔쇼. 사자요. 스케일이 다르지. 우리 집은 사자를 길러. 근데 이놈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박수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놈을 부를 건데 우리 반려동물 이름이 사자 이름이 뽀삐요. 자, 지가 하나 둘 셋 하면 뽀삐야 나와라 하고 그만 소리 질러주세요. 단전에다가 힘을 빡 주시고 내가 오늘 한 사흘은 똥을 못 넣어서 변기에 딱 앉아갖고 똥 넣는 힘을 딱 써가지고 자 준비하시오. 뽀삐야 나와라. 하나 둘 셋.
2: 뽀삐야 나와라.
1: 뽀삐라.

야, 5점은 넣지 말고 임마. 얘가 말을 잘 듣거든. 동물 중대도 잘 내고. 야, 한번 빨리빨리 해보자. 앉아. 있나? 됐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나 둘셋 하면 빵 하면 얘가 어떻게 이야? 자빠지지. 얘가 자빠질 줄도 알아. 하나 둘셋 하면 어떻게 한다고? 빵! 그럼 얘가 자빠지는 걸 봐. 자, 하나 둘셋! 이런 절개도 없는 사자놈을 봤나? 한번 빵했다고 자빠지냐? 두 번은 들어야지. 있나 있나 있나. 얘가 또 동물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거든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모가지가 진놈 있어. 그 동물이 뭐라고? 야, 문 닫고 가자. 대답을 안 한다. 아프리카에 모가지가 진놈 있어. 무슨 동물이요? 뭐라고요? 너 기린 흉내 낼 수 있겠냐? 기린? 할 수 있어 기린.

아유 알았어. 저기 보다가 제일 이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야 침칠은 나한테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사막 갑시다. 사막에는 봉우리가 두 개 볼록 솟은 동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쫙쫙 나와야지. 낙타, 낙타 흉내낼 수 있겠냐? 쌍봉 낙타? 할 수 있어?

0: 마시고
1: 야 시간이 없어도 할 건 해야지 나도 얘 마냥 동물 흉내를 잘 낼 수 있다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는 거 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맨날 고개 폭숙이고 그랬지
2: 예, 저기.
1: 너무 어려워 애를 앵벌을 시켜도 어지간히 해야지 그럼 네가 나오든지 그래 그럼 같이 나와 같이 나와 응, 그래 그래 응, 같이 나와 이 짝은 누구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 난 아는 사람인 줄 알아서 한 쌍 더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 같이 나와 그럼 같이 나와 이, 너도 같이 나와 엄마랑 같이 나와 어여 응. 야 덥지? 벗을 기회를 주겠다 아니 뭘 사진 찍는 게 아니오 당신이 들어가야요 같이 들어가 뭐 애만 시키려고 요만한 애를? 아니 앉지 말고 그냥 자기가 들어 언니도 언능 들어가 같이 박수도 한번 씩거 쳐주시고 자 여기 동물 흉내 잘 낸다고 했어 자 앉아 기가 막히네 있나? 하하 따라도 해 자 오른쪽으로 한 발짝 하나 둘 왼쪽으로 한 발짝 하나 둘 고개를 인사를 씹어 시작 하나 둘 셋 숫자 못 세? 셋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우리 동네 말로 셋 한 번 더 앉아 자 혓바닥 내놔 시작 혓바닥 그렇지 잘한다 차려 그렇지 더 혓바닥 더 날름거려 더 날름거려 더 날름거려 그렇지 잘한다 자 일어서 자 임무교대 임무교대 그렇지 이 차려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뽀비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출 테니 한번 보시겠습니까 덩기덩기덩 덩라쿠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힙합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연못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연못의 모습이 모두 들어오지 않게 만든 월지는 보면 볼수록 신라인들의 신미안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것을 탄식해 조선시대 시인들이 불렀던 이름 안압지는 원래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의 모습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1980년대 월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파편이 발굴되면서 월지라고 불렀는데요. 월지는 문무왕 시절 세워진 별궁 안에 마련된 연못으로 당나라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궁원지입니다. 연못 앞에는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경치 아름다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군요. 신라 경순왕이 후백제 견원의 침범을 받은 후 고려 태조 왕건을 초청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설화가 바로 처용입니다. 신라 한강왕 5년에 왕이 계음포 바닷가로 놀이를 떠났다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을 만나게 되고 처용은 왕을 도와 정사를 돌보게 되죠. 처용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처용의 아내를 흠모한 역신이 아내와 한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역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처용은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나왔다는데요.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용에게 그의 그림만 보여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액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처용 화상을 걸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처형무의 기원은 신라에 있으나 고려와 조선조를 통하여 궁중 나래와 연례에 주로 선보였는데요. 처형 가면을 쓴 채 괴이하면서도 기계가 있고 거리낌 없이 춤을 추는 일종의 무극으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라의 도깨비 기화를 비롯해 도깨비 얼굴을 새겨놓은 방패 같은 유물들로 신라의 풍습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라시대에는 이렇듯 도깨비 얼굴의 탈을 문에 걸어놓거나 문양을 그려 잡귀를 쫓으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영무 역시 신라의 이런 문화와 풍습에서 유래한 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인 초용가는 향찰을 이용해 기록되었는데요.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우리말을 적은 글자입니다. 삼국유사 권이 처용랑 망해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인 처용가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신라 향가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삼국시대 무속신앙을 대변하며 향가 처용가로, 고려시대에는 궁중무용으로 이어져 발전되었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귀신을 쫓기 위한 궁중날의 처용무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옛 선인들의 멋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고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 남길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것이 저는 스스로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황은 조금 더 색채감 있는 그리고 공간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짙은 선이 아니고 되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되게 매료가 되었죠.

음악을 만들고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과 이제 무언가를 나눌 때 사실 그 음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에서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이 악기는 뭐 봉황의 울음소리를 닮았다 그래서 생황이라는 그 황자를 붙였다고 하는데 이제 화음을 내는 관악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전통 악기이기도 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생황이란 악기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악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작부터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이루어진 재료들, 그 소리가 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이 생황의 정체성을 좀 다시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생황이 많이 예민한 악기이기도 하고 이제 한 관에 하나씩 리드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걸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생황의 음색을 좀 고르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호흡과 밀접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잠시 그 단절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20년 전부터 어떤 연주자에 의해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연주가 활발하게 더 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던 산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없었을까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산조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결심까지 이어졌는데 이 악기가 아무래도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현 시대에 좀 부응하면서도 전통적인 산조의 그런 흐름과 틀을 지켜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정말 머리를 짜내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0: 이번에 저희가 소리의 몸짓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 연계 퍼포먼스로 이제 즉흥 연주를 30분 정도 진행하는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wo wrongs can make a
1: right. Just like 국악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부분은 어떤 그 질감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리의 질감이 되게 다양하게 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작업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 소리에 대한 게 좀 이 퍼포먼스에서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리의 몸짓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와 그리고 이 퍼포먼스의 내용이 조금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It was quite interesting how they've managed to bring out the best elements from both the expertise, how they've managed to illustrate sound using other media, like electronic media.
1: 그래서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생황이라는 것을 그 길을 좀 올곧게 가고 있어서 좋은 작업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계속 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주로 하는 어떤 일이고 그 이전에 저는 사람이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악을 주로 하지만 사람으로서 계속 일상 속에서 이 음악을 가지고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 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의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검은고 소리

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 걸음 느린 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0: 건가.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청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0: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1: 자영업
2: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0: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악나기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수 라이터 아니고 싱어송 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0: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렇게 끝나지 않지. 네.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있어. 네.
1: 김국영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1: 그 우리 충청도 그죠?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괜찮아요 잡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응. 괜찮아요 잡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응.
0: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 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책임에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맛살이 아니고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지 햇살 네. 네. 네. 청해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꽥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0: 그렇죠.
1: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여덟 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국악방송 FM DJ 더미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0: 와.
1: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네. 찌깃 이래서 찌깃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좋습니다.
0: 네. 네네. 네.
1: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네. 실수가.
0: 네, 그렇죠. 아, 처음이니까. 네. 아직
1: 실수합니다.
0: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멋졌잖아요.
0: 네. 네.
1: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네. 또 성공했죠.
0: 와.
1: 와.
0: 어머.
1: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1: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걸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요즘 팔단 이거 웬일입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팔단 예?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0: 네.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1: 이번에 성공하면
0: 왜요?
1: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긴장을 일단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팔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0: 오.
1: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0: 오.
1: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1: 네?
0: 네?
1: 둘, 셋.
0: 괜찮아, 잘될 거야.
1: 그렇죠. 네. 썰렁하네요.
0: 네. 네. 괜찮아, 잘될 거야.
1: 자, 이세준 팔단. 완전히
0: 네.
1: 승기를 잡았어요.
0: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0: 네.
1: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네. 와!
1: 까지? 네. 네. 와! 까지?
0: 네.
1: 네.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1: 네. 와! 물론 부진이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1타2도 네?
0: 와!
1: 와! 이야!
0: 진짜
1: 쓸어버리네요.
0: 네.
1: 네?
3: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이것이 알까기다.
0: 와!
1: 네? 와! 이세준 팔단.
0: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1: 이세돌 구단.
0: 네.
1: 알까기는 이세준 팔단.
0: 혹시 가족이신가요?
1: 와. 자, 이럴 수가.
0: 와.
1: 끝내줍니다.
0: 네. 멋있었어요.
1: 예. 오히려 참 이한철 팔단 우리
0: 네.
1: 다크호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자, 과연.
0: 와.
1: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나 이한철이야.
0: 네.
1: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0: 네, 좋아요.
1: 네,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이러다 보면
0: 네.
1: 예,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0: 맞아요.
1: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네. 자, 이세준. 약간 건드렸죠? 네,
0: 네.
1: 건드렸습니다. 아, 처음에 실수는 아닌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팔단 그 자리로 옮겨서
0: 네.
1: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옥신각신 하는데
0: 네.
1: 그 자리에서 이한철 팔단을 하네요.
0: 네.
1: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0: 과연.
1: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0: 오.
1: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소곳한
0: 지킬 것인지.
1: 자세로.
0: 오,
1: 예,
0: 그래도
1: 그냥 다소곳하기만
0: 네.
1: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1: 또.
0: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세준 팔단은
1: 네.
0: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0: 아.
1: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0: 네.
1: 합니다.
0: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아, 저는 깜짝 놀랐네.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0: 네.
1: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0: 네.
1: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는.
1: 네?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고요.
0: 네. 네.
1: 뭐 이야기는 그렇고.
0: 네.
1: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0: 네.
1: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1점 승리나 4점 승리나 7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1: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연철 팔단도 7대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연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네. 상대가 야포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그날 대국 판마다 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네.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사옥 작전 좋습니다. 네. 그냥 시원시원하게 농계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네.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네. 금원도 위해서.
0: 예.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스타일이. 오. 네.
0: 와, 근데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도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그런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아. 너무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 달리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네.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네 그걸 뭐 이제 약을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1: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0: 네. 네.
1: 그러나. 네, 뭐 가진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네.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승리!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예명인전 시즌 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포선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0: 네.
1: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 이연철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0: 오.
1: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0: 아.
1: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0: 네.
1: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1: 네.
0: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0: 네.
1: 네? 이연철 8단. 네. 예. 와, 좋습니다.
0: 지금 6달씩 있습니다.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0: 네.
1: 기풍이 시원시원한
0: 네.
1: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0: 네.
1: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0: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역시 또

0: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네. 노계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1: 네.
0: 네, 5대5. 막상 마크라는
1: 네,
0: 얘기예요.
1: 오늘 재밌어요.
0: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1: 네.
0: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
1: 네.
0: 아,
1: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팔단이요.
0: 네.
1: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 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0: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1: 네.
0: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요. 네.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어요.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1: 네.
0: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1: 아, 아 그 됐다.
0: 됐다, 됐다.
1: 네. 예. 아, 좀 똑같아요.
0: 예.
1: 네, 다섯 달씩.
0: 그렇습니다.
1: 저... 아,
0: 와!
1: 아, 계속 이렇게.
0: 예, 뭐, 소렵을 끊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1: 네.
0: 네.
1: 혹시 최소범님은
0: 네.
1: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0: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방송입니다.
1: 큰
0: 마취를 하고 왔는데. 김가영 주도원님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1: 네.
0: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1: 네.
0: 국립국악원에서 생활 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 네.
0: 매년 생활 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0: 네.
1: 그게 이제 생활 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팔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와, 이한철 팔단 대단하네요. 네.
1: 제목이 달거리.
0: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0: 이신구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1: 네, 신구가
0: 네.
1: 친구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0: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한철 발단 와 저거 음향수
1: 네
0: 노래
1: 와
0: 저 먼 거리에서
1: 네.
0: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1: 네.
0: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발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1: 네,
0: 네 이수준 발단 1차 준하고는 잠타라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1: 네.
0: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지금 네.
1: 어머.
0: 네. 지금 네.
1: 어머.
0: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1: 말렸어요. 네,
0: 말렸습니다. 이한철 발달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우와! 계속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우와.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1: 우와,
0: 연타석
1: 네.
0: 홈런이에요, 이건.
1: 네.
0: 네. 오! 이한철 발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계 영역한 이세준 발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1: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예. 우와. 자, 그러나 이세준 발단. 예.
1: 아!
0: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1: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0: 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1: 네.
0: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1: 네.
0: 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1: 네.
0: 네. 가진 자의 여유?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1: 네.
0: 꽤 길이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1: 네, 그래도 유리.
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1: 아.
0: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1: 네.
0: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1: 네.
0: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0: 이한철 팔단.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팔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무서웠습니다.
1: 네.
0: 저력이 있는 이한철 8단. 자,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초도로운 걸 포기하고 내 갈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막았네요.
0: 네.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러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저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소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대단하거든요. 예, 이세준 8단은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충분합니다. 네.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농계 타법까지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대점자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2: 그게 잘해주냐?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1: 네.
0: 오.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3: 아빠 잘했지?
4: 첫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첫판이.
4: 네.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폭우,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폭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전대 졸업반입니다.
1: 전공이 뭡니까, 아가씨?
0: 기악이죠.
1: 오, 그 바이올린 같은 거.
2: 가야금이에요.
1: 가야금?
3: 우리 민족의 악기죠, 우르기 만든 거예요.
1: 그건 나도 안다.
3: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 물론 그렇지. 하지만 음대에서 가야금을 배워준단 말이냐?
3: 국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1: 왜 나와, 아가씨? 가야금이 음악대학에서 4년 동안 정식으로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한 악기라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아, 내 잘못을 인정하마. 너의 어머니가 평생을 가야금을 옆에 두고 살았다는 걸 내가 모를 리 있겠니?
3: 어머니 얘기까지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그건 나도 동감이다. 놀랄 거 없어요, 아가씨.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0: 우희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1: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0: 아버지한테 드린 말씀 아닙니다.
1: 이 방에서 입을 열고 있는 건 나하고 너뿐이야.
0: 손님을 초대한 건 아버지십니다. 이 식사를 계속해서 끝마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일어날 건가요?
1: 마저 먹자. 맛이 어떻습니까?

0: 사실 몇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이엔 아가씨와 함께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가씨 전공이 가야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웃고 만 거예요.
1: 전 유학을 가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 뉴욕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죠.
0: 그랬던가? 그런데 줄리아드 음대 얘기는 왜 꺼냈냐?
1: 결혼한 후에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0: 그게 나쁠 건 없지. 그런데 난 이 아가씨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냐?
1: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0: 언제? 결혼을 하고 나서냐?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냐?
1: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우린 결혼합니다.
0: 미리 알려줘서 고맙구나.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자식놈하고 점심을 먹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 시간 안에 모든 얘기를 다 끝내긴 힘들겠군요. 미안합니다. 아, 그냥 앉아서 식사를 계속하세요.

0: 도대체 뭐 때문에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손인호 씨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1: 난 형식을 갖춰서 세상을 살고 싶진 않아요.
0: 그따위 궤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1: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건 어떤 행동을 했건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내가 무희 씨한테 청혼을 했다는 사실만. 거절하지 마.

0: 이문 씨 아닙니까? 손윤호 친구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 파티장에서 만난. 가시는 거면 태워다 드리죠. 오세요.
1: 컴플렉스가 많은 친구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필요 이상으로 웃고 느닷없이 화를 내고 미친놈처럼 중얼중얼거리다가 벽에다 머리를 차고 가면서 울질 않나. 한참 후에야 윤호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윤호 어머니는 손 회장의 소실이었어요. 숨겨진 여인,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산 여인. 외로울 땐 가야금을 타면서 허전함을 달랬던. 녀석이 무희 씨를 좋아하는 데는 윤호 어머니의 그늘진 일생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0: 좀 이따 나가시면 안 돼요?
1: 왜?
0: 어머님이요.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1: 그걸 날 보고 물어 어떡하라고.
0: 어머님 옆에 있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어머님 기분도 좀 맞춰드리시고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머님 성격이 고분고분 당하셨겠어요?
1: 차라리 잘된 일이야. 한 교수한테 오물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어?
0: 그게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그 일로 충격을 받으시고 저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넉넉한 사람처럼. 여보, 어머님, 저 바람 쐬러 안 나가실래요? 이 나가는 길에 신에 바래다 달라 그러세요.
2: 아서라, 내 사주팔자에는 인복이 없다고. 길바닥에 돌 같은 팔자라. 오며 가며 다들 발길질하며 떠나버리는 거요.
0: 아, 여보,

0: 어머님, 시장하세요? 아, 자, 술 갖다 드려요, 어머니.
1: 썩을 놈. 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놈.
0: 저, 누구 말씀이세요, 어머님?
1: 누구냐? 몰라서 못냐? 설빈 인연이 그러진 않았을 거이고. 안 그러냐? 그것이 그렇고 맹꽁이는 아닐 거 아니냐? 그것이 사람 시켜서 날 잡아.

0: 잡아갔다가는 뭔 봉변을 당할지 뻔한 일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
1: 아,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엄님.
2: 차 못 세우냐, 이 오살 놈들아! 아이고, 이놈들!
0: 아이고리야, 물 부려다 쪽방만 깼단께. 아,
1: 네?
0: 그놈들이 생긴 건 허며도 깡패 같지는 않더란께.
1: 저, 어디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세요, 엄니?
0: 어느 놈이 시켰든 뭔 상관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설빈이 요 백녀씨 같은 것이 양반집 족보를 훔친 백정일지라도 속사정 빤히 아는 식구끼리 모임은 양반 행세를 걷어치우는 거인디. 나 또 두껍다. 아이고, 뒤뜰 양귀비보다 앞뜰 나팔꽃 신세가 낫다는 것쯤은 안다. 내가 따돌림 받고 소박대기 팔자가 된 까닭은 돈도 청춘도 없기 때문이요. 내가 20년만 젊었어 봐. 밥값은 바르고 산호잠 꽂고 척 나서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돌장승이라도 침을 길게 흘리면서 따라왔을 거이다.
3: 자, 손도 마, 손도 마, 받아야 돼. 아, 저거 좀 받아놓고.

0: 네 값이 얼마냐?
1: 무슨 말씀이셔요?
0: 억만금을 주고라도 네. 널 삼아. 이 돈이면 자네 한 번 하나 봐도 되겠지.

0: 소실자리로 치면 이런 자리가 없을 걸세. 아유, 돈 많겠다. 그만하면 인물 번듯하겠다. 뭘 그렇게 재고 있나.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이 생기는 판인데 마다할 것인가?
1: 난 몸 파는 화초기생이 아니라 예술을 파는 얘기입니다.

0: 가서 그렇게 전하세요.
1: 뭐라고? 화초기생이 아니고 얘기라고.
2: 아유, 다녀마시는 게 좋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계집은 정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1: 아이고, 죽겠다. 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란 말인가? 아들, 뒷년이 얼마나 독한 채 두고 보자. 어디?
2: 아이고, 아이고,
1: 뒷년이 얼마나 도도한지 얼굴 좀 보자. 저리,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린 전에 나 나오지 못해. 내가 오늘 밤 누가 너를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사이다를 먹고 네 앞에서 죽을 것이지라.
2: 아이고, 왜 이러세요, 글쎄. 아이고, 참으시라니까요.
0: 점잖으신 양반이 무슨 추태입니까?
1: 그마야.
0: 가야금이라면 언제든지 들려드리겠소. 하지만 지 집을 찾으시면 기생방으로 가보셔야지요.
1: 좋다.
2: 아이고, 참으세요.
3: 아이고, 제발 참아요.
1: 참으셔야 됩니다.

0: 그것을 보고 있느냐?
1: 사내대장부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한다고 합디다. 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 내가 무슨 죄지?

0: 아이고 머리.
1: 어떻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게 변이 있나? 아이고.

0: 허망한 인생이 풍각쟁이니라. 환쟁이라 그림을 남길 수가 있나, 글쟁이라 책을 남길 수가 있나.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귀에 한번 슬쩍 스치고 나면 그뿐이니. 헌데 그 소리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1: 참, 문화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머님 가야금 소리를 들으려고 몰려오는 세상은 아니에요, 어머님.
0: 안다. 다 알고 말고. 그렇지만 아가야, 귀명창들이 안 오겠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듣는 귀야 바뀌겠냐? 한 사람이 와도 좋거다. 아서라 세상사.

0: 계속해 언니.
1: 어디서 온 길이니?
0: 오늘 언니가 부는 단소 소리는 듣기 좋다. 언니 마음이 실려 있는 것 같아.
1: 윤호 씨한테서 전화했었다.
0: 뭐래?
1: 그냥 찾았어.
0: 조금 전에 헤어졌어.
1: 그래?
0: 결혼하재. 윤호 씨 아버지도 만났어.
1: 차 마실래?
0: 생각 중이야.
1: 뭘?
0: 윤호 씨.
1: 유학 가는 게 네 소원이었지 않니? 같이 떠나렴.
0: 끊임없이. 언니, 나하고 윤호 씨 사이에 언니가 자리 잡고 있는 기분이야. 여잔 그렇잖아. 직감으로 느끼잖아. 사랑을 하면 그런 걸 알게 되잖아.
1: 네 예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짐작하고 있는 것만큼 심각했던 건 아니야. 스쳐간 사람에 불과해, 손인호 씨는.

0: 어머나 어머님, 꽃밭에 서 계시니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어머나, 한 교수님 오셨어요.
1: 별일 없으시죠?
0: 네.
1: 인사센터가 이리죠.
0: 진짜 영광불비예요. 누리끼리 한 게 기름이 잘잘 흐르죠?
2: 아유, 이렇게 비싼 걸 세상에.
0: 어머님 입맛 돋구시게 잘 구워드리세요.
2: 아유, 범벅이 잘 먹겠어요.
3: 잘 가있어.
0: 어머님 덕분에 고민이 무사히 잘 끝났어요.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셨죠? 야단들이에요. 서기봉 선생님의 산조가 죽지 않고 되살아났다고요. 올가을엔 어머님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실 거예요. 문화재 위원들이 제 연주 듣고 나서 마음대로 정했나 봐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뒤에 선물이 있는데 어머님 마루로 올라가세요.
4: 철빈이 아니요?
0: 네, 어머니. 제 절 받으시고 밖에서 선물도 받으세요.
4: 아이고, 우리 설빈이 왔구만. 그려, 이쁜 거.
0: 가자.
4: 그려, 그려. 연주회도 잘 끝났다면서?
0: 네. 이거 박교수가 어머님 드리래요.
4: 뭔디?
0: 저번에 말씀드린 땅문서요.
4: 아이고, 박교수가 땅문서거죠?
0: 지금은 그린벨트라 묶여있지만 내년에 풀린대요. 어머님 그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4: 아이고, 그려 그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니 근데 나는 뭘 줄까?
0: 아니에요 어머님, 주식이요.
4: 그려도 고마워서.
0: 어머니, 저번 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0: 만 없어요. 어머님이 지켜온 서기보 선생의 산조가락을 널리 알리고 싶은 일념에.
1: 아유, 안 되겠다. 나도 좋은 선물을 받았은 게 담례를 해야지.
0: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님.
2: 아니, 저,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1: 아가, 가게 가서 뭐 마실 거 사오니라. 손님 접대해야 될 것 아니냐.
2: 아, 저.
3: 올 여름은 유난히 덥죠? 어디 피서 안 가세요?
2: 아, 네, 저 바로 옆이 계곡인데요. 뭐.
3: 난 머리나 좀 식힐 겸 설악산이나 좀 다녀올까 해요.
0: 한 교수님,
2: 네?
0: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2: 왜요?
0: 어머니 다 풀리셨는데요, 뭐.
2: 그런 게 아니라.
1: 선물을 뒤집어 써야 온다 헌디. 오늘은 운수대통인 줄 알아. 내 집에는 꾸중물밖에 없은 게. 맛이 좋으냐? 웃어 싹해? 2년.
4: 아이고, 어머니!
1: 그래도 잘했다고 웃어 싹냐?
0: 응? 사람 모아놓고 내 얘기라도 해볼까요?
1: 뭐, 뭣이요?
0: 손마디가 다 굳어서 산주는

0: 내일 다르고.
1: 언니!
0: 연주 가라서 어머님 인생은 끝났어요. 제자들마저 외면하니 어머님은

0: 어머니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녁 내내 손이 덜덜 떨리세요. 아가씨, 정말 가야금은 손 안 댈 거예요? 어머니 자꾸 나이 들어가시죠? 아가씨 가야금 손 안 대면 정말 한 교수가 후계자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난 한 교수 존경해요.
0: 아가씨.
1: 엄마를 이길 수 있다면 한 교수는 바퀴벌레라도 집어삼킬 거예요.
0: 징그러워요. 아가씨 바퀴벌레라니.
1: 잘된 것이든 틀린 것이든 한 교수한테는 그만한 정열이 있어요. 그게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어요. 밉고 경멸하다가도요.
0: 아가씨한테

어머님이 백합을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백합의 꽃말이 뭐였더라? 순결이던가? 아이고, 다 잊어버렸네. 여학교 다닐 때는 줄줄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유 참 어머니 참.

0: 여보, 옷이랑 내복이랑 갖다 놨어요. 헌옷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탁해주는 사람 있어요?
1: 저,

0: 아줌마는?
1: 속내일 같은 거는 따로 챙겨놓으세요. 흉봐요. 속내일 같은 거 벗어놓으시면.
0: 그건 저 밤에 내가 봤지.
1: 궁상 맞잖아요. 마누라 말고도. 딴 여자들이 당신 속옷 만지는 거 나 싫어요.
0: 점심 먹었어?
1: 지금 가서 먹어야죠.
0: 가자.
1: 아, 싫어요. 왜 돈 써요?
0: 새로 시작해보지 그래.
1: 아가씨한테 좋은 사람 생겼나봐요. 부잣집 도련님이래요. 결혼하면 미국 가서 살게 된대요. 잘 됐죠? 아가씨 집 떠나면 집안이 너무...
0: 당신은 알고 있잖아. 난 어렵지만은 난 실패했지만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 처음에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중에 남편이 바람 같은 거 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할까 각오했어요. 난 그때부터. 남자들 결혼하면 한두 번씩은 다 그러잖아요. 모른 척 하기로요. 비싼 거니까 다 먹을게요.

0: 술잔은 넘쳐야 마시고 시집은 어려야 마시고 젓갈은 묵을수록 제맛이 나는 법이 아닙니까?
1: 자네 술주 좋다.
0: 용서하세요 영감님. 술과 정은 넘쳐야 제맛이 난다기에.

0: 이야.
1: 죽사가 노랫가락을 입에 담다니. 가야금 병창 쌍것이나 하는 소리라고 머리를 내젓더니만 자네도 늙었구만.

마지막이 오늘로서.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요. 다 지워버리고 어머니의 흔적, 어머니의 가야금, 어머니의 한이 서린 인생 그늘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렇게 지워버리고 나서 무의식을 새롭게 내 가슴에 묻고 새길 거예요.

0: 들어와. 왜 그러냐?
1: 여기 있을 줄 몰랐으니까 놀랬지.
0: 별걸 다 가지고 놀라네.
2: 이 예산을 다 어디서 조달하려고?
0: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2: 계획은 좋은데 돈이 문제네.
1: 뭔데 언니?
0: 졸업 공연 끝낸 후에 전국 순회를 해올 참이야.
1: 일 벌리네.
0: 말했잖아. 사람들이 구하기 언제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는 수밖에 없다고.
2: 좋아. 나도 같이 고민해 볼게.
0: 어느 좀 돈 많은 사람이 국악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척 그냥 100만 원 정도 안 내놓나?
2: 예산이 200만 원이 넘잖아.
0: 아 그러니까요. 돈 많은 사람 두 사람만 100만 원씩 내놔도 안 그래요? 아, 뭐 돈 많은 사람한테 100만 원이 돈이에요? 풀빵 값이지. 그만 가볼게요.
2: 그래.
0: 간다.
1: 갈 거야?
0: 그래.
2: 조심해 가라.
0: 돈이 뭔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돈이라 벌어.
3: 그게 쉽니?
0: 무인아. 여자는 다 그러니?
3: 뭐?
0: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많이들 드세요.
1: 이 사람 술 여전하구먼. 그만 마시게. 그렇게 마신다고 유당을 찾아 지긋는가? 방법이 있단 게요. 뭔디?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형님, 응. 참말로 좋은 방법이 있단 게요.
2: 자, 이거 갈게요. 자.
3: 어, 주변에서 대기시켜놨어?
4: 예.
3: 리허설 가자고. 자, MC 위치로 하세요. 좋습니까?
5: 여기 보세요. 출연 순서 알려드렸죠?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1번 가야금 병창은 이경자 씨, 그리고 문은희 씨인가?
5: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3: 2번 이금아 씨가 누군가?
5: 아, 할머니! 할머니 앞으로 나와보세요. 할머니, 앞으로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아, 저 뒤돌아보시는 할머니!
6: 아, 할머니 말이에요.
1: 나?
5: 예. 아, 그럼 몇 번씩 불러야 알아듣겠습니까, 할머니?
1: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끄럽게 젊은 사람한테. 아, 말 조심이여, 천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수가 없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2: 21세기
3: 우리가 21세기 한 음악의
2: 팀입니다.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혈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하피를 텀박 불어 단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다 눈물이오 봉래방장은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 그리고 두기난 쫑근 두는 도우리도 어리허리난 늘 신공랭 임볕도 좌변 정산 요옷하거든 녹수이니 녹수청산은 예구분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랑아그달랑 오락강그랑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크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놀아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상처가떠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타서요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 똥백넝터라 허무할 손 우리 인생 세세연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빈이 화진하면 전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10세 정부 허거리 사랑 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그렇지. 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지빈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은 고사하고 어서

여여라 난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주냐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가 친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해보도록
0: 한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오늘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네. 살롬의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2: 내 얼굴이 하얘졌다 내 심장이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0: 아유, 그런
1: 제가
0: 말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메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1: 맞아요.
0: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정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0: 네,
1: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주라주라 거기야. 주라주라주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주라주라주라 거기야. 주라주라주라 거기야. 이곳

이곳은 지옥의 곳. 저라 운명 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안나 자굴 속으로 얼음 속으로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나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니.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이곳은 동국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옥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언덕 저물 속으로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창에 온몸이 녹아도 녹지를 않네. 뜨거운 고통의 연발 속에 영원히 헤엄친다.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어구의 암전은 우리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날이 차차 밝으니 주인을 불러서 하리에 닿고

한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맹세한 말 간구도 뿌빙턱이 애를 부르는디 그 자리 벗썩 주저항 안더니 빙덕이니야 빙덕이네 새끼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길을 어이 찾아가잔 말이냐 네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슨 산이

죽어도야 속헌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무엇이

난 너느 땐고 오유월 한덕이라 태양은 불같은 비 피짓땀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0: 거동보소 벌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아이씨구
0: 아이씨구나 반갑다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여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물은 주먹을 덤벅 쥐어 양치질도 흘려보고 또 한 주먹 덤벅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궁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네.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0: 네네.
3: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0: 그럴까요?
3: 살려주셔야
0: 네네. 아니, 또 고수 두 분께서 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 아시구나 잘 시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0: 에이.
3: 하나만 더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 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0: 에이,
3: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어시구나 차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청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0: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4: 저는 그 책을

0: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0: 아, 근데 유현진 PD가 저한테 오, 책을 주문했다라고 하길래 네. 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어쨌든 다 보셨나요?
0: 그럼요. 아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어,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0: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1: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2: 제가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이랬습니다.
1: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3: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하고 선생님 기를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기를 받고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1: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4: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99선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99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티스트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99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99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럼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99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 레미제라블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어는 아랫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가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보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지요? 제일 유명언니 그냥 장씨로 하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모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 없이 구구선이로다

하지만 더운 나이니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배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구구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난 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합혀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노파를 따라가

살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지쳐 구는 미영에게 노파는 위로랍시고 몇 분의 돈과 함께 독한 술 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느낌이 가득한 음악 해피 보나로 국악 콘서트판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성보나 씨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이렇게 함께하면 행복한 그런 우리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은고와 함께 행복한 연주자 이재하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재하 씨는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연주자인데요. 오늘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연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심한 듯 섬세하면서도 그러다가 확 자유로워지는 그런 음악을 추구한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재하의 검은고 연주 만나보시죠.

Thank you.

0: 묵직한 검은 고 가락이 긴 여운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임동식재 이재하 가락 검은 고 산조 들어보셨고요. 이재하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검은 고 주자 이재하입니다.
0: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1회 때 그 4인 놀이로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때 자기소개를 재간둥이라고 하셨었거든요.
1: 네, 그때는 이제 형님들이 또 계셨으니까 네, 뭐 재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지하게. 네. 네. 그 산조가 처음에 천천히 연주하다가 점점 빨라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네. 그렇다고 들고 알았었는데, 네. 근데 이번 무대는 좀 처음 시작부터 빠르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1: 네, 보통 이제 산조 연주가 네. 길면 뭐 45분부터 1시간까지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뭐 방송 여건상 네. 짧게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검은고 산조에는 없는 그 휘몰이라는 좀 가장 빠른 장단을 네. 앞에 붙여서 약간 좀 화사하게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있는 곡을 좀 편곡을 하신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 임동식재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임동식 명인은 30대 초반에 요절하신 검고 명인이신데요.
0: 아이고.
1: 워낙 이 기량이 출중하셔서 소문으로만 뭐 전해지는 그런 전설의 명인 같은 분인데 요즘은 많이 이제 복원 연주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고 계신 그런 명인이십니다.
0: 30대 초반에 요절하셨으면은 정말 남긴 곡도 많이 없을 텐데
1: 녹음이 남아있는 게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걸 보고 계속 스타일을 연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군요.
1: 그렇죠. 네.
0: 그 자신의 이름을 붙인 산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볼 때 연주자들의 꿈 같기도 해요. 네네. 우리 이재하 씨도 그렇습니까?
1: 연주자에게 산조라는 거는 정말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하는 뭐 비장의 무기이자 네. 뭐 평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음악인데요. 임동식 선생님의 검은고 산조에서도 네. 스승들의 가락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락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산조를 과거의 명인들에 대한 그 위대함을 느끼고 또 미래에 어떤 음악이 좋아질까 하는 기대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현재를 연주하는 네, 그런 것이 과연 제 산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연주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0: 멋있는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언젠가는 이재하째가 나오는 겁니까?
1: 그건 이제 제가 판단한다기보다 네. 네, 청자분들이 네, 붙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참 많은 시도를 해오셨어요. 그동안 이 검은고를 기타처럼 메고 연주를 하시기도 하고 좀 지금 현재도 장르적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어떠세요? 그 다양한 장르를 활동하다 보면 매력이 좀 다 다릅니까?
1: 매력은 정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맛이 다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먹는 거로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0: 네네.
1: 샤브샤브
0: 네. 네,
1: 샤브샤브인데 샤브샤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스가 되는 육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 육수가 이 전통음악이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 채소 들어가야
1: 채소. 그 채소가 이제 뭐 창작음악
0: 네. 네,
1: 그다음에 또 활용 점정 뭐죠?
0: 고기?
1: 고기.
0: 네.
1: 고기가 이제 그 곡을 쓰다 보면 결국은 설명하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0: 네.
1: 글도 써야 되고
0: 그렇죠.
1: 이렇게 인터뷰도 설명도 해야 되고
0: 네.
1: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볶음밥.
0: 아, 나와야죠. 네.
1: 자, 앞으로 이 볶음밥에 뭘 넣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 부분은 안정해졌군요.
1: 그 이제 제가 설명해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찾아봐야죠. 먹거리를.
0: 이재하식 볶음밥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이렇게 본인에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다음 무대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 무대는 어떤 걸 들려주실 겁니까?
1: 네, 이번 음악은 제가 사인놀이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곡 듀오 흰 그늘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앞서 제 장구를 쳐주신 신원영 씨가 타악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만든 현금이라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0: 현금.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하 신원영이 함께하는 흰 그늘의 현금 감상하시죠.

0: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그려내고 또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양한 계층이 함께 판소리를 즐겼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판소리. 이 판소리를 현대 우리에게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분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의 무대 만나보시죠.
1: 할제 어떤 노인은 학장의 집 꼬준건 쓰고 기를 손에 들고 어떤 노인은 달건냐 보고 흙기 들고 하도 땅 소포볼 찾으도 와갈지 그 옆에 어떤 노인 훈수하다가 무렴을 보고 요만하고 앉았구나.
2: 그때요 도련님, 춘향집 가고 싶은 마음 일각이 이삼추라.
3: 쓰고
2: 해지기를 기다릴제 이윽고
1: 대령소리
3: 제
1: 하인 물려라 정녕난이
3: 간조체
1: 도련님이 좋아라고
3: 간다
1: 방자 불러 앞세 우고 춘향집을 건너 갈제
3: 간조체
1: 정조의 편지 보고 주문하고 요지 찾던 찾음 갈제 춘향 문전 당노의여
3: 간조다
1: 대문 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니 동편에는 종님이요 그 앞 연당 있고 연당가에 벽오동은 청풍에 건듯 맑은지 서리 뚝 떨어 진이 점둔 허기 놀래게요
3: 아이씨구
1: 다리 수염을 흐르라고 한날에는 살이 오고
3: 아이씨구
1: 또 한날에 반반 벼고 징검 굿 또르르르르 일로 그도 또한 결기로구나
3: 간조체
1: 가만 들어 살쪄고 문제는 정삽살이 강컹

0: 자나고니 군돈방 주장 못친 개를 쫓으면 나오는구나.
1: 강 좋지.
0: 저기야 짓지 마라. 공산에 잠긴 달을 보고 짓느냐?
1: 시고.
0: 속담에 망월패견이라더니 너를 두고 이러는 말이로구나. 달도 밝고 달도 밝다. 희영 정천 밝은 달 내당년에 밝은 달. 나도 젊은 손이 적고 남은 꼴이 쓰이르기론 얼음에 얼음에 어였더니 세월이 여주 허여 준한 누굴 다 되었다. 늙어지니 할일 없구나. 쉬 쉬라니 누구냐? 방자 올시다. 방자면 이 밤중에 웬일이냐? 아 사또자제 도련님 모시고 나왔지요. 뭐시? 도련님이 나오시오? 아이고 도련님, 누제 왕님 하시기에는 천만 의외로서이다. 어서 안으로 들으시죠. 도련님이 방으로 들어가. 방안을 살펴보니 별반 지장 없건만은 뜻 있는 소화며 폭이 걸렸겄다. 방지레가 수수하다. 정결한 이간 방거 영창으로 간을 막고
1: 간초치
0: 열선도를 붙였구나. 한편을 바라보니 상산사고 내 노인 파둑판을 앞에 돕고 일점 이점 놓아갈지 어떤 노인은 학장의집 꼬윤건 쓰고 백기를 손에 들고 어떤 노인은 갈겄냐 보고 흙기 들고 하도 낙서법을 찾아놓아갈지 그 옆에 어떤 노인 훈수하다가 무렴을 보고 요만하고 앉았구나.
2: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이 춘향이의 집을 찾아가는 대목을 우리 신영희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네, 정말 오랜만에, 네,
3: 오랜만에
2: 뵙습니다.
3: 뵙네요.
2: 예. 아니 그 춘향가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네. 판소리 네. 춘향가 보유자시잖아요. 네. 몇 번 부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 춘향가를요?
2: 예.
3: 말할 수 없죠.
2: 한 수천 번 하셨겠죠.
3: 예,
2: 정말.
3: 선생님한테 뭐 그 전에 한 것도 있지만
2: 네.
3: 만영 선생님한테 와서 판소리 춘향가를 배우면서 맨날 앉아서 했던 게 춘향가예요. 예.
2: 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 직접 배우신 거죠?
3: 그러면요, 75년도부터.
2: 75년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살아온 만큼.
3: 아이고 한참 멀었네.
2: 만정 선생한테 그 오랜 세월을 정말 배우신 건데 김소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 굉장히 고고하세요. 그리고 이 인격이 굉장히 인품 인격이 누구 못지않게 좋으신 분인데
2: 네.
3: 냉차요. 굉장히
2: 어,
3: 냉정하세요. 얘 너 지금 안 오니? 그래서 선생님 좀 늦었는데 빨리 와!
2: 아 그러세요?
3: 빨리 와! 그리고 집에 이제 선생님 집으로 딱 들어가면은
2: 네.
3: 밥 먹었어? 금방 풀어지세요.
2: 아 그럼 선생님도 좀 닮으셨나요? 그런
3: 선생님? 많이 닮았죠.
2: 아 그래요?
3: 저도 그냥 딱 그냥 그랬다가는 밥 먹고 왔냐?
2: 아, 예. 금방 풀어지시고.
3: 예, 저는 이제 집에서 밥을 제자들하고 많이 먹어요. 밥에서. 예.
2: 선생님의 그 이름이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소리를 온 국민에게 새롭게 각인시킨 아주 중요한 계기가 쓰리랑 부부였어요.
3: 네, 그 전에 정말 그 KBS에서 우리 그 창극 프로도 많이 하고
2: 네.
3: KBS 지정석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다른 프로가 돌아서 또 없어지고 그리고 채널도 이렇게 딴 데 재밌는 데 돌려버리고 네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프로 딱 들어왔을 때 섭외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많이 고민했죠. 네.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좀 이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할 때 제가 그 프로를 하고 나면서부터 선생님한테도 많이 야단 맞고 또 여기저기서 선생님한테 한 1년 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했고 못하게 해라 막 그러고
4: 어? 왜요?
3: 그때만 해도 이제 코미디 프로가 좀 이제
4: 그러니까 소위 격떨어진다
3: 예,
4: 이렇게
3: 격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아... 아니, 너무너무 아주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4: 그래요?
3: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선생님한테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폐부를 왜 사세요? 그랬더니 아, 뭐 결혼 때 찍고 가고 뭐 어쩌고 그러면 우리 예술도 폐물이지 않습니까? 보물입니다. 보물인데 집에다 놔두고 우리만 하면서 우리 탁상공론 우리 아 좋은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 우리만 하면 뭐 합니까? 내다 놔야지 해서 상품화를 시킵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 그럼 놔주세요. 라 4년간 했어요 그 프로를.
4: 아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군요.
3: 예, 예. 그래 네. 놔주세요.
4: 네.
3: 4년 한 3년 되니까 뭐 그냥 팬들도 많이 생기고 저 지방 가면 그냥 그렇게 날렸어요 그쵸? 팬들이 네. 그러고 이제 그 서울에서도 길에 가면서 그 시간 되면 그 스리랑 그 코너 시간만 되면은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4: 그럼
3: 가게 들어가서 보느라고 그거를 네, 네, 네. 그렇게 프로가 이게 최장기 프로를 한 거죠 4년간. 예, 예.
2: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아무튼 학교에 그 스리랑 부부 따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3: 네, 하이 그러니까 마무리하라고 그래가지고.
2: 뭐 그것도 그렇고 음매 뭐 이런 것도
3: 음매 기주가.
2: 네, 그것도 엄청 따라하고 그랬죠. 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널리 알리고 싶으셨던 그 판소리의 매력은 뭘까요?
3: 안 다닌 데 없이 동독 서독 다 다녔어요.
2: 아, 통일되기 그러니까, 전에?
3: 예, 그렇죠. 네. 수교되기 전에 헝가리도 네.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근데 칼스루에라는 데를 갔어요. 그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 안 돼요. 한 2시간 가나? 그래서 그걸 갔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밖에 안 살더라고요. 그는 한국 식당도 없고.
2: 네.
3: 그런데 노래 이제 다시락이라는 소리를 이제 그 연극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무대에서 소리를 했죠. 그때 박수를 정말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다과 파티를 하는데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네. 거기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아니. 자기 예술들은 다 있다고 해요. 소프라노, 메조, 바리톤, 뭐, 테너 뭐, 예. 다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목을 다 한다는 얘기죠. 몸나짐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2: 네,
3: 혼자서.
2: 네, 네.
3: 도 하고, 도 하고, 이것도 베이스도 하고 예. 다 하잖아요.
2: 음역대가 넓죠,
3: 네,
2: 훨씬.
3: 음역대는.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서 그렇게 다 한다. 참 위대한 음악이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나서 저도 이제 강의 갈 때마다 그 네. 얘기를 해요.
2: 네. 진짜 판소리의 매력이네요. 네.
3: 우리 매력은 이런 데 있다 그러고.
2: 네. 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신영 선생님도 남자 역할 다 하시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게
3: 그러니까 뭐 비 맞은 집이 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원래
2: 나오죠. 그 소리가 안 나와야
3: 안 나오죠.
2: 되는데.
3: 그래서 다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2: 아, 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3: 요령이 있어요.
2: 아, 요령이 있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3: 이렇게 여기서 내가 꼭 얘기하지만
2: 예.
3: 제비 숨을 쉬었다가 반절만 처럼 이래야 되는데 제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2: 그건 목을 막은 거죠.
3: 그렇죠.
2: 네.
3: 이렇게 안 나와요.
2: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한 무대를 더 청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실 겁니까?
3: 고창.
2: 네.
3: 신조 선생님이 집대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당신이 방아타령을
2: 네.
3: 지었어요.
2: 방아타령.
3: 예.
2: 네.
3: 그래서 그 방아타령을 이제 한 6, 7년 전에 경복궁에서 공연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주셔서 한 달 동안 저녁에 잠 안 자고 그 방아타령을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2: 네.
3: 이제 저 한문으로 했던 걸 풀어서 방아타령을 제가 작창을 했어요. 한 달 걸렸어요, 진짜.
2: 네.
3: 근데 중중머리 뭐 언머리 그리고 자진머리 이렇게 해서
2: 네.
3: 방아타령.
2: 방아타령.
3: 예.
2: 알겠습니다.

되지 마옵소서. 아. 네 눈물 같이 폭

0: 아이고 덩그덩덩 잘 짓는다 어이와 방아요
1: 욕심

아이오 땅땅땅 잘 찍는다 아이오와 방아요 아이오와 방아요 아이오와 방아요 땅

건강한 장단과 가벼운 몸놀림, 그리고 역동적인 호흡이 느껴지는 호남 농악의 백미, 호남 우도 장구놀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커다란 고깔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조이면 풀고 또 풀면 조이는 우리 장단의 멋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번엔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입니다. 오늘은 2021 국악창작곡 개발 제15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팀을 만나볼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젊은 국악인들이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그런 대회로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동안 130곡이 넘는 창작 국악곡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자, 오늘 대상팀의 무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1: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적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팀의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 저희 창작 아티스트 오늘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3: 많이

0: 뭐 길이는 상관없어.
1: 그럼 뭐 자진몰이 저정 저정 정 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예, 즐거우세요?
1: 예!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예!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모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2: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발굴이야.
0: 대단합니다, 정말.
2: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2: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2: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2: 찔고.
0: 역시.
2: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쉐이킷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이킷!
3: 코리아!
0: 쉐이킷!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0: 가로까지 지르면 대사.
1: 그렇게. 우와, 잘한다.
2: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0: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3: 얼씨구.
2: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4: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2: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 버리는데.
5: 인사.
2: 자.
6: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2: 아, 경찰관님 아. 반갑습니다.
5: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2: 네, 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7: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1: 아, 너무 잘하시네요.
5: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자, 하나, 둘,

0: 비주얼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미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1: 아.
0: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하 둘 셋 빠라밤 빠라바 빠라밤 빠라바라 빠라바 빠라밤 빠라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2: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3: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2: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5: 원래 판소리
4: 즐거운
5: 좀
4: 시간.
5: 하시지 않나요?
4: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5: 취미요?
4: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3: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5: 아, 얼씨구, 어이,
4: 얼씨구라 절씨구, 아, 얼씨구라 절씨구,
5: 잘한다 얼씨구다,
4: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 나 절씨구.
5: 아, 잘하네.
2: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신데요.
5: 취미 한 20년 했네.
4: 네, 네 맞습니다.

0: 하나 둘 셋 찰칵.
1: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점프를
3: 점프? 이렇게
2: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1: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힌 것 같아요. 네. 아,
4: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상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4: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느닷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4: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2: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6: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액맥이 타령입니다. 액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액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 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8: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7: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요.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 기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얼씨구 하면 좋다로 얼씨구.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쉐이킷 코리아 화이팅!
4: 쉐이킷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쉐이킷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 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3: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 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복미란다.

0: 봉황새의 꼴이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0: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3: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3: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3: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3: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3: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3: 그걸 이제 알았어.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뜨겁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2: 21세기
3: 우리가 21세기 한국 음악의
2: 주인공이다.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때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양산 경계보다 눈그리고 봉래 방장은 무중에 짧았던 고그리고 난 초진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고 대안음동 설안 부궁안 올던 달그리고 투기란 쫑근 뚱은 도리도 어리허리 난 늘신공냉인볕도 좌변청산 요평은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구분 창성인으로 아진 양유석 틀랑강은 달랑 오락강은 아강 주춤선 난 토끼 산중태월 보크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놀아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티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장처갔더냐 진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다사하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하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 허무할 손 우리 인생 세세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전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10세

0: 사랑 다가 영녀간군 허송어여 비밋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 일분 돌아 너 죽어도
1: 그렇지.
0: 흙이

하면 그 아니 좋을 소냐. 내 오늘 마침 동원에 들어가니 사또께서 공사 없어 홀로 앉아 벼르기를 너를 이제 불러들여 굳이 허락을 아니하면 아주 박살을

먹음을 강제하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지빈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

여라 난 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준향이는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가 친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을
0: 한번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0: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추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원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1: 그렇죠.
0: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오늘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롬의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또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제가
0: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매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해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0: 들어보실 텐데요.
1: 맞아요.
0: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1: 네,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정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0: 네.
1: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져오라 거기야. 저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거기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하리. 저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 거기야. 내널 인도하리. 강은 편장한 나 자굴 속으로 얼음 속으로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네. 지옥의 밑바닥. 인간은 왜 고향,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지인들이 몸뚱아리 고열에 시커먼 역청에 온몸이 녹아도 녹지를 않네. 뜨거운 고통의 형벌 속에 영원히 헤엄친다.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 어구의 암전은 우리 과

추천대윤의 딸 심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0: 여기네 깨끗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길을 어이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1: 지,
0: 앞에는 무서운 산이

가자니 말이네. 빙덕이네야 오지고도야 소커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디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뭐

이때는 너는 땐고 오유월 한덕이라 태양은 불같은 비 피짓땀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0: 동무서 벌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아이씨구
0: 아이씨구나 반갑다.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여서 목욕으로 오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좋다. 물은 주먹을 듬뿍 쥐어 양치질도 고요보고 또 한 주먹 텅뻑어 쥐어서 가슴도 홀홀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군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 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네. 소리로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0: 네네.
3: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0: 그럴까요?
3: 살려주셔야
0: 네네. 아니, 또 고수 두 분께서 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3: 아시구나 저시구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우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3: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0: 에이.
3: 하나만도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0: 에이,
3: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어시구나 저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청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0: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4: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4: 그런데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네. 하길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어쨌든 다 보셨나요?
4: 그럼요.
0: 아
4: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4: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4: 네.
0: 그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4: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0: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2: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1: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구구선 사람들 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네.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구구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구구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0: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2: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구구선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구구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티스트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구구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구구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그러면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레미제라블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미제라블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하자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엇이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자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도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가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모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지요?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하자

청년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어이.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언제나 배에게 닿지 못하고 99%의 기르는 레미제라블. 배의 이름은 영락없이 구구선이로다.

동안 타운 나일이 존재가니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폐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구구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미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펴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노파를 따라가 어금니 두 개를 팔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무언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0: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휘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MIDI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하는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아?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0: 신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의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의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항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다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새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 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당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 사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혼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이제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서도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고기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이제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 해졌구나. 삼 엄마 누나가 보여랴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소리의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 또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뭐 괜찮아.
3: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근데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깽가리도 너무 작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어.
3: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따가

0: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확 터이네.
2: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하는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네.
1: 올라가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균등하게
2: 삼가 이렇게 다 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배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자래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3: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대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죽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강복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이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이를 피수병 죽고 물 등지고

0: 간수병적 설응원호 신수병적 기불능 정호고 간수병적 복불 능실 허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가 인적 원련 정기로 삼겹쌉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쟁쟁동여 의주석상 계수나무 매워 봉하유 수복에 변해 탁주가루

0: 이용을 한단 말이냐.
1: 대박 터져.

흐럭고소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는 하고 대왕 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대.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뭐 꼴담 궁대로는 간 내 데리고 이 뭐로 차례 말아놔야 한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기로 내고 내 반골신 서구동공동 돌리 남방이 치라서 만나고 급방 인육수 주먹

0: 머리맛 못하여 일시의 동남 통해
1: 얼씨구
0: 추육대경 탄시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도 난층이란 많이 노래 두었다는 통하느니라 일찍 주교를 타고서 성정문 향장을 물러 노이대로 남병산 많이 올라 공명을 보고 들랑 붙도 말고 제 칼에 목을 댕

0: 산호리아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관대 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허락에 가서
1: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침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중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모사는 운제비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들아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데 도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무상존 봄비 들어 불가

0: 물 아침 노을에 물을 들였다.
1: 다 좋다.
0: 지던 너를 살펴보니 금줄을 둘러치고 아.

0: 꼭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루장은 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역 몸은 비록 3인이나 마음은 한 가지라 유관장의 행진은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우국 중심 원대디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뒤끓는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공타기 이루어나고 성다들 평정근이 이곽이 따를 짓고 이곽을 평정으로 난세가루 조화받은 협찬자 횡복하고 표간저영 선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 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억여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온주는
1: 좋지
0: 신장은 팔차기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0: 과슬 영웅이라.
1: 제 헐
0: 총놈만 상에 없으시고
1: 좋지.
0: 그 뒤에 또한 장군들 위르고 본기 신장원 곧 자기네 되고 홍근운 삼각소 청주 홍도 빗겨들고 척 도만상에 두려워 시한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단지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원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꽃에 비턱 쌍코리 눈에 사무장창 눈도 번쑥 들고 샘보마상은 당당기도 피얹어 사랑을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내릴 듯 세상을 보다 안하게 내려다 보니 이따기 씨가 분명구나. 이때는 그건한 8년 충촌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경계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불심이 충청기옥 지불광이 평타르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하고 송죽은 광지로다
1: 다좋지
0: 석육포용은 고립 속은 잡혀있고 정송은 천고절 푸른 빛을 띄었으라 시문에 다다라 무르헐 부다리며 공자야, 선생님이 없이냐?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공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띄워 선유다가 임간의 바돌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런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예.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중종 당도의역 시문어울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자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역용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야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소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1: 좋다
0: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서 지르면 공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전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당다 올 테니 독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이떡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0: 어떤 법이 없는지 아주 은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여상을 포려하고 위소의 왕래 하은지 삼고 초령한 부시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탈이고 문 밖에 벙어홀 기스고 동정을 기다려라.
1: 군사들이 승기내어 주륙을 쟁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소름 키우고 곡하는 놈 이야기로 흐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 끝으다 턱 깨인 놈 처처만은 등중허거 평로직 장의 불행이라 장하고 한군사 전리

어찌 힘드시오를 몰라.

군사하는 말이 아나이에.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하 대세를 바라는디 왜 이놈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여 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소름을 들어봐라. 고다

그 기로구나.

딸이오 바랬다가

맺혔구나. 초총 한도를 들어가 메우고 육전수지

들면 기니 자서 안장을 하며 골퍽 사재앙 그 흐유.

게임이요. 후여!

사친 시비시로

조조가 목을 노려 사면을 살펴보랴 할제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며 울음을 운한디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 하던 것이었다. 선천

군사 원주라는 새가 되어 초승상을 원망하여 지지이 꼬려구도 기라.

산구량은 쇠지인 거여 준비 노력이

네 초평대로로 마다허 신산총님의 고리가

철처바람 망기 철망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 말어라 누구지니 누구지니 저주

가자 적개구리 운난 끝에는 겁낸 장졸 갈 수

0: 우리가 명획동 획동 사설마는 철밑에 순금 갑옷을 헛다루고 살도 맞고 창흐도 찔려 기아는 골모를 대야 내 땅 창은 부럽마다 상전도 끼기를 조사 뾰족간처 친구리로
1: 헐조타
0: 소탱핀 고모간고
1: 헐조체
0: 부르며 떼그르르 내리며 꽃밭 떼그르르 두드러꾸

하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나 오지를 마라. 너희가 모두 다

0: 조조 듣고 대답하되 동지의 일양이 희생의 기후 동남풍과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제 약속을 기다릴 적에
1: 알소.
0: 그때의 오나라 황제는 이제와 서른 아니고 청룡알기 선기상에 사승옷 꼭 배달하고 강여울 바람을 맞춰 제극총소리하고 은은히 떠들어오니 조조가 오오 대여여 장주 날이 어지른 말이

쏟아내고 와라. 황공보이기 나를 위하여 양초 많이 잃고 저기 온다. 천구가 천구가 아니고 와라. 대소원이 청옥이 어쩌고 돼. 불량을 실은 대량이면 선체가

온종할 때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그 속에 간괴 있을진대는 어찌 회피하오니까. 조조가 그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로 방세 가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게 어디 빼요? 성상님 영전에는 지난을 들어서진 말랍신다. 이 마을이 제대로 봐도 뜻밖의 사람 개가 피르르르르르르 문빙 맞아 떨어지고 황계 화선 이십초 그 왕부 승계전과 헤떼떼다 발소리 둘둥둥둥대공지도 좌우왕선 부대 동남풍이 회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몰입하 전기가 짜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 몰입하 조강 밖에 나도 세 번을 불러치니 화염이 중요 공상은 우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렁정 뒤뚱도 대우하지에 공총할 때 노사고 대구비 삼반다리조 반행량 방어가 부대가 무리가 기치 장막조 쪽 화전공정 방패향과 깨어진 동루구 금발장 바람센다 밝은 북진 빙가리 횡글행기 막을 철혈 산산이 깨어요.

0: 선이 간 곳이 없고 적벽감기 불빛이 날리가니 가련할 손 백만 군병원 날로 내려
1: 아이고야
0: 못하고 몸이라 곰딱 달싹 못하고 손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많고 장애도 일년 앉아죽고 서서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패죽고 맞아죽고 개다 죽고 쓰레어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에 맞아 무례가 퐁 빠져죽고 바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진실로 죽고 재담으로 죽고 무섭게 눈 빠져서 빠져 등 터져 오사급삼 물사 다리 부러져 죽고 죽어보느라고 죽고 무단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댁댁으려고 불나 불산 납상아 약하산 광광 무단이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거의 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어떤 놈은 또 큰 놈을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주머니를 부지르어 부시르 그러더니만 어짜이지기를 칠놈더라 나는 이런 다급은 판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전 듣느니라 와서 가서 떠라 먹고 무대 가서 퐁 빠져 죽고 또 한 놈은 토대 끝으로 뿍뿍뿍
1: 어이씨구야
0: 키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오 제발로 뿌는다리여가지고 빌다물 애가 퐁 퍽금이 오고 또 한 놈은 배전으로

0: 퉁 나가더니만 예. 고향 쪽을 바라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은 할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나 배우리다 빌나무래가 퐁 벚금이 오고르르르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흔지라고 해지오를 반양 빼다가 죽고 직산물사 개회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풀듯 들어불며 적금 조종 그야말로 납날개 돌송구 독반을 척벽풍파에 떠나갈지 일등 명장이 쓸 때가 없고 날린 향수가 무주홍이로구나 파전 공정가는 소리 여기서도 비르르르르 저기서도 비르르르르 허저장류서 왕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청방기축 달아날 황교화열을 모름수 쫓아오며 외눈발이 붉은 홍포 입은 놈이 조준이라 도망 말고 쉬 죽어라 전봉대장 황계라 호통이 조조정식이 금마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어디 가자 갔다 그러면 동작었다 여봐라 주무가 예 추윤원숙이 죽지 뻘 못한 알았더니 반원 오늘 보니 족제 뽑으러 나보다 이 말이 왜 퇴불이 결정이 돼야 앞으로는 원한이 가고 적벽강으로 우두둑 오두두오오오 들어가니 이거 웬일이야 저목의 여자 우대 성상에 발을 거꾸로 닿았어 근제골 그 타겠느냐 말 못하지만 쑥 빼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공명이 완보로 단에 올라 분양 헌자 고곡 단하에 귀자하야 조용히 앙천 암축하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발소 수레방으로 깃발이 벌벌 바람을 넣든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2: 그렇죠.
1: 공명...

앉으시고 머리 풀고 밟은 자 아, 어제 학장 이론 아

0: 단꽃 가느내려 양막 뒤로
1: 어이씨고
0: 가만 가만 남며 오영실랑
1: 얼씨구 하나 둘셋 하나
0: 강천우

0: 짓는다. 비껴나니다. 아이고, 성이 락시읍 오광변을 내려 할제기 그때여 조자룡은 군사 백명을 배우실 곡 오강어국 선생 오기를 기다리다 공명을 안고 동보고 반겨뛰어 내려와 공명전 예하의 여자오대 선생은 이방 진중 평안이 단예역 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기허역 자룡 손길 접수
1: 볼수 다
0: 잡더니 현주이세 옥체의 평안 하옵시명
1: 벌치고 다
0: 제장 군조리 무사화
1: 벌치고 다 벌치고 다

0: 떡을 한다.
1: 그렇죠. 얼씨구 다.
0: 아, 또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잘하네. 예. 역시 명고요. 요즘은 제가 바빠갖고 잘 못 만나서 연습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당시에 제 북을 쳤었던 뭐 그 전에도 제 지정 고수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요즘 서로 바빠가지고 서로 뜸했더니 오랜만에 맞췄는데도 그냥 제 호흡 딱 알아가지고 소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징하요.
1: 예,
0: 역시 예. 북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예. 아. 이때 오나라 주유는 노숙다려 말씀하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융동 때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0: 잠깐 보아도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1: 그렇죠.
0: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오릴까?
1: 얼씨구.
0: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1: 그렇죠.
0: 이 말이 지든 받든
1: 얼씨구.
0: 멀지 못하여 일시의 동남
1: 동의. 얼씨구.
0: 추유 대경 탄시와 이 사람의 조항은 귀신도 난층이란 만일오래 두었다는 통흥하느니라. 일찍주교를 타고서 성정궁 향장을 물러 노이대로 남병산 많이 올라 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대가리 복을 댕그릉 비오라.
1: 그렇지. 얼씨구야.
0: 사상정봉

0: 가다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관대가 없고 기잡은 군사들만 하나개가 서 있거나 저 봐라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는 거야 저 군사 열사오래 선생이 제기내고 바람을 얻은 후금 머리 불고 밟으신 채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는 것이 공명이다 난 평산 빨리 데려간 노구를 당도한 원근 장파 물결이 출렁 수졸이 서 있거나 여봐라 수졸아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던 오나라 수졸이 한나라 공명을 할 수 있소 하는 유표한 얘기 했소 무슨 일이니
1: 그렇죠
0: 자길일모시 강한을 매인매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나

0: 시백다스 오상연어량 봄상공을 가는 길이 만난 의심을 하였더니 만난 의심을 하였더니 뚝박 어떤 사람 피발을 도수는 내려오니 강하는 맹세 이런 대장이 나오는디 너는 소상한 물자를 갖고 이는 허리 고무팔에 서렁섭적 따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허시하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살을 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입니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기 네 배를 더디져 공명 단대 못 잡으면 대중한테 무남을 대가리는 녹을 댕글 헌비형이 물에 풍동 뒤에 채면 어먹고 원이 될 것이니 어서 급히 배질하라 사공이 겁을 내요 탓 감은 오지를 어째 거기야 거기야 거기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위겨라 살같이 떠나갈 짓입니 단강 또 남배 공명 담배가 분명커는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배 마음으로 우리 도독 정례하오 공명이
1: 그렇지
0: 자룡 불러하는 말이 동옥 주도독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정봉 양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를 너희
1: 그렇죠 있어.
0: 자룡이 말 듣고 선생아 나 무연여 나사이다 저기 원한 서성정봉아 너희 도독 살해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후회를 보자 해보아라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그 나라에 들어가요 성공하고 고생을 하는데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양국 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든 난이 어련이오 내 수단이나 내보아라 전일

들었나 장판도 급싸움 후 맹덕 80만 명 팔공산 조목비듯 일전의 다음이여 정확한 이력 변주 네 어이 그저 우리 다 같이 일해 쓰고 벼락을 박았지 내 그 화살은 못 봐오리라 장궁 철전 매겨 들고 비정 비팔로 흉어 복실하야 하삼지 토도주

재빠른 날이 할 때 해상 수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가서선 담배 돗대질 끝 거꾸로 물에 또 한 개 쏘아놓니 오던데 가루 점초 뱃머리 빙빙 돌며 연담아 안경상 그저 뒷뚱 뒷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리듬에 몸을 맡긴 이들의 순수한 환희와 재즈를 향한 뮤지션들의 열정이 하나 되는 곳, 바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젊은 소리꾼의 어깨에도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1: 역시 음악이다라는 생각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교감되는 힘이 있구나.
0: 누군가는 천사의 언어라 칭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 음악의 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말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자라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1: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막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막 박수 치시고 막 좋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0: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음악에 열광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들에게도 우리의 전통 음악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고 근사한 공연장도 아닌 낯선 땅, 낯선 거리에서 말이죠.
3: 뭐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훨씬 재밌고 신명나고 흥이 너무 많은 그런 음악이라고
4: 함께 같이 즐기면서 진짜 어깨춤도 나오면서 같이 흥겹게 같이 즐길 수 있는
0: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가 인기라지만 그동안 그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우리의 소리 진정한 한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전통이란 이름 속에 갇혀있는 옛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오늘의 음악이란 걸 말이죠.
1: 언어로는 안 통하겠지만 음악으로는 80-90% 이상은 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5: 신비한 음악, 뭐 재밌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네 명의 국악 청춘들이 뭉쳤습니다. 조금은 대담하고 조금은 무모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되는 청춘들의 열혈 도전기.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 청춘 시나위 지금 시작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그리고 지금은 체게바라로 더 익숙한 나라.
6: 그냥 저는 사회주의 그냥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1: 낯선 나라이고 주변 사람들도 쿠바 간다고 하니까 쿠바? 다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하고
0: 쿠바란 단어를 듣고 혁명의 땅, 사회주의 국가란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쿠바의 속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룸바, 맘보, 살사, 차차차까지 라틴 음악의 본고장인 쿠바야말로 진정한 춤과 음악의 나라죠.
4: 쿠바 하면은 좀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1: 재즈, 그리고 뭐 정열적이고 뭐 살사 뭐 이런.
0: 스페인이 쿠바를 지배하던 시절 노예란 이름으로 팔려왔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국의 음악으로 고달픈 노예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어우러져 쿠바만의 다채롭고 강렬한 음악이 탄생했죠. 서부해의 진주라 불리는 열정의 땅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4명의 국악 청춘들. 차세대 소리꾼이자 청춘 신화위의 맏언니 신진원.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은 막내 김기현.

0: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음악을 전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0: 일단 아이들의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죠? 막내 기현이가 우렁차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꽹과리와 장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렇게 쿠바의 프라도 거리를 가득 메운 국악 청춘들의 첫 울림. 갈수록 장단은 신명을 더해가는데 어쩐지 주변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0: 마더니 진원이가 본격적으로 관객 유혹에 나서보지만 쿠바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1: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이게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퍼져만 나가버리니까 우리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음악적으로 일단 악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소리를 하려면은 일단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2: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 좀 아쉽

0: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1: 자고로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무용지물. 그렇다면 열심히 추임새를 따라하던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꼬마 아가씨들도 그새 잊어버려나 봅니다. 언어 장벽으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없다면 화려한 퍼포먼스로 작전 변경. 청춘 신화위의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흥겹게 상무를 돌려보지만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2: 많이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깔아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날 오후 프라도 거리에서 지난 아쉬움과 씁쓸함만 안고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들 다음 공연을 위해 새로운 전략 회의에 나섰습니다.
3: 아니면 또 바닥에 물기 있으면은 또 못해요.
4: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5: 처음엔 일단 안 모여 있을 것 같아.
4: 없어도 그냥 우리 마당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은 막 오라고 뭐 손짓도 하고 가운데 왔다 무대 섰다 하면은 갱지게
1: 지난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여자.
4: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일자로 서서 하다가.
1: 반면 여전히 심각한 한 남자.
2: 비나리 개수를 아예 맞출까 지금?
4: 두 개.
2: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6: 천계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없을 수냐 인력 도액을 불고 하다. 이제 뒷불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2: 너무 짧나?
4: 아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제 가사에 만날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2: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4: 그러는 거 없을걸? 어렵나?
5: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4: 왜 신경쓰고 나오잖아요 밖에.
2: 내가 언제?
4: 이 표정이 그렇다.
0: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1: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신화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0: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0: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7: 잘 어울리네요 여기도.
0: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7: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0: 진짜 이뻐요.
4: 너무 예뻐요.
0: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개가 많네.
1: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신화위. 때문에 쿠바의 수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길 위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음악 중 하나인 찬찬. 기타와 목소리 하나로 골목길을 흥겹게 만드는 거리 악사를 만나고 보니 이곳이 정말 쿠바라는 게 실감납니다.

0: 하고 제일 신나요. 흥이 막 살아오르는 느낌. 그냥 막 움직이게 되고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1: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그지 않아, 맞지?
2: 흥이 많은 것 같아요.
1: 애기들이랑 사진 찍어도 팁 줘야 되나?
3: 거리 악사와의 흥겨운 만남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비에야 광장. 오래된 곳이란 뜻을 가진 비에야 광장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 중심지였는데요. 때문에 중세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4: 색깔도 이쁘고.
0: 아, 그리고 여기 바닥도 되게 좀 공연하기
5: 평범하고. 그냥 앉아도 무단도.
0: 분위기가 조명이 없으니까 이런 밝은 건물 색깔이 우리를 환하게 해줄 것 같아요.
5: 거기가 1번이라면 여기가 2번이라면 난 2번.
4: 저도 2번.
0: 나도.
5: 나 2번. 기현이는?
4: 2번.
5: 그러면 동교 의견 필요 없음.
0: 그래,
4: 노란색 건물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철조망도 있고 동상도 크게 있는 거기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잘 울리기도 잘 울리고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6: 아무래도 언니 목소리보다는 저희 악기가 내는 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더 적합한 장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다 좋아서 뭐 그쪽 거리로 간다면 세 군데에서 다 해도 말레권 해변만 아니면요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방파제 위로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광경이 일품인 말레콘 해변. 카리브해를 따라 펼쳐진 말레콘 방조제는 아바나 시민들의 놀이터이자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쿠바의 상징이기도 하죠.
6: 그냥 거기에 유명한 그 말레콘 해변에서 사랑과 하는 저의 모습이 좀 기대됩니다.
3: 물론 우리 국악 청춘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곳도 이곳 말레콘 해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0: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니까 막 너무 습하고 끕끕하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흩날리고 하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3: 쿠바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쉽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대참패. 제 아무리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쿠바인들이라지만 동양의 낯선 가락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7: 실망감도 없진 않아 있긴 한데 항상 조회수만은 없으니까 모든 게

0: 오늘은 어제 둘러본 비에야 광장에서 공연하는 날.
1: 12번 오랜만에서 괜찮은가 모르겠다.
2: 이쁘다. 비연아 오늘 봐도 이쁘다.
1: 저기?
0: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어서일까요? 시작 전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1: 아, 이제 공연하는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잘할 수 있을까?
3: 잘합시다. 즐깁시다.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0: 파이팅! 프라도 거리와 말레꾼 해변에서와는 달리 꽤 많이 모여 있는 관객들.
3: 파이팅!
0: 가장 먼저 길놀이의 흥겨운 가락으로 비에야 광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하나둘 늘어나는 관객들. 자고로 우리 소리는 함께해야 즐거운 법이죠. 그런데 가락 위에서 가볍게 뛰노는 세 사람과는 달리 진원이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입니다.
4: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하고 이제 징을 이렇게 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사물놀이 하는 친구들

0: 사람들만의 호흡이 있잖아요. 그 발이 있고. 근데 제가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조금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고. 아무리 첫 박에만 치면 되는 악기라지만은 울림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게 서서 하다 보면은 그 반동과 이런 거, 그러니까 움직임을 알아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 쿠바로 떠나오기 전부터 다양한 공연을 계획했던 청춘 신하위. 때문에 그동안 판소리만 해오던 진원이는 사물놀이 공연을 위해서 난생 처음 징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1대1 개인 교습도 받아가며 연습했지만 진원이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징.
0: 징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가장 부담돼요. 징을 이렇게 항상 공연하는 거를 보기만 했지.
4: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징도 잘 치고.
2: 마지막까지 떨쳐내지 못한 부담감이 마음에 얹혔던 걸까요? 관객들이 보내는 박수와 동료들이 눈빛으로 전하는 응원에도 불구하고 징을 연주하는 진원이의 두 어깨가 마냥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춘 신하위 참 잘했죠?
0: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호흡해야 이제 그 기운을 이제 관객분들도 느끼실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도 또 막 이렇게 신경 쓰느라 이렇게 같이 호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2: 길놀이에서의 속상함은 잠시 접어두고 마더니 진원이가 자신의 진짜 기량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풍물꽃의 일부인 비나리는 고어가 많아 한국인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낯선 언어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니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 하지만 소리꾼으로서 만족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0: 넓은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제 소리는 소리대로 안 들리고 또 악기 소리는 또 엄청 크고 하니까 이렇게 엇나가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아 망했구나.
2: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기현이의 태평소 소리도 왠지 시원치 않습니다.
1: 날씨도 되게 더워서 땀이 그냥 줄줄 좀 흐르더라고요. 흐르다 보니까 닦지 못하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하는데 계속 눈으로 들어가고 눈도 못 뜨고 또 땀이 이렇게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태평소 이렇게 서에 이제 물이 탁 들어가니까 소리 그냥 탁 안 나더라고요.
0: 앞 공연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규가 나섰습니다.
2: 계속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규가 이제 상호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제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0: 청춘 신하위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동규의 12발 상모놀입니다. 머리에 단 12발 상모로 원을 그리며 자유자재로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는 12발 상모놀이는 농악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화려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동규의 몸짓 하나하나에 관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흥겨운 길놀이부터 화려한 12발 상모놀이까지 과연 청춘 시나위의 열정이 쿠바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0: aparte bastante bonito, bastante especial. Y espero que se vuelva a repetir porque esto gustó mucho.
1: 진짜 순차지예요.
2: 앞선 두 번의 도전과는 확실히 달랐던 관객들의 반응. 우리의 청춘들은 이번 공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3: 목소리가 일단 안 들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판소리나 이런 비나리 같은 공연도 되게 재밌는데 전달이 잘 안 되니까.
4: 거리 공연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좀 가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춤과 음악의 나라답게 쿠바의 거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 흥겨워지는데요. 쿠바의 밤을 즐기기 위해 국악 청춘들도 길을 나섰습니다.

0: 일행의 발길이 멈춘 곳은 어르신들의 공연이 한창인 한 레스토랑. 무려 50년간 음악을 해온 프로 뮤지션들입니다.
1: 저한테는 되게 할아버지 뻘이시잖아요. 음악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울컥.
0: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땅 쿠바. 스페인 음악과 아프리카 선율이 어우러진 전통음악 소는 쿠바 음악의 근원이 됐고 지금도 쿠바인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1: 노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쳐다봤거든요. 이렇게 막 큰 동작을 하시지도 않고 막 오버를 해서 막 하시지도 않으시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음악 세계, 그분들의 열정. 그래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2: La tradición nuestra no se pierde, nosotros al contrario tratamos de que se mantenga y no se pierda nuestra identidad. Como los brasileños defienden su salsa, los puertorriqueños defienden su plena, y los americanos el jazz. Entonces nosotros también tratamos de defender nuestra música cubana, nuestro ritmo cubano, el son, la guaracha, el bolero. Eso es nuestro y eso lo defendemos.
0: 쿠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음악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아무리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쿠바에서만큼은 걱정 없습니다. 매일 밤 아바나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새 쿠바의 매력에 푹 빠지기 때문이죠.
3: 음악에 있어서 뭐 형식적인 게 없고 그냥 자유롭게 연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좀 루즈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선율도 좀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세련된 음악 같고 리듬도 되게 신나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웠어요.
2: Que hace la música tradicional cubana, pero también contemporánea, un grupo que tiene más. Este conjunto hace bolero, salsa, guaracha, conga, hace de todo. Para el deleite de Cuba y del mundo.
0: 밤이 깊을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어머, 만능 재주꾼 예영이의 춤솜씨 좀 감상해 볼까요?

0: 자체가 가만히 있던 관객들도 일으켜 세우는 진짜 그런 힘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1: 1930년대 쿠바 전통음악의 황금기를 꽃피웠고 1996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쿠바 음악을 알렸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영화 속 주인공들은 이제 전설로 남았지만 쿠바의 음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 날 여느 도시처럼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밤 쿠바의 전통 음악을 즐겼다면 오늘은 쿠바의 춤에 대해 배워볼까 하는데요. 동작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이 춤이 바로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살사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동규 예영이와는 달리 잔뜩 긴장한 두 사람.
2: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몸을 잘 못 써서
0: 쿠바에 가서 얼굴이 못생긴 건 참을 수 있는데 살사를 못 추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고.
1: 쿠바에서 진행한 공연마다 아쉬움을 남겼던 청춘 시나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으니 먼저 쿠바인들의 문화를 배우는 걸로 전략을 바꾼 모양입니다.
3: 박수 두 번 추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리듬이구나. 그 사람들의 중요 박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원, 투, 쓰리, 발은 원, 투, 쓰리 가고 있는데 박수는 짝짝 하, 짝짝 쉬고, 짝짝 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둘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타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듬적인 거.
1: 단순한 스텝에 음악을 얹으니 경쾌한 춤 동작으로 변신하는데요. 춤이라면 걱정부터 앞섰던 기현이의 표정도 어느새 달라졌습니다.
2: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음악이랑 춤이랑 흥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게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살사의 매력에 푹 빠진 청춘 시나위. 그런데 누군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데요. 허둥지둥 헤매는 두 발의 주인공은 진원입니다.
3: 이게 한국적인 리듬은 아니니까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다 이렇게 힐끔힐끔 봤는데 제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한번 볼까 했는데 다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살사 소스처럼 여러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져 탄생한 살사 댄스. 그래서 쿠바 사람들에게 있어 살사 댄스는 무료한 삶에 재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양념 같은 춤이죠. 쿠바에 가신다면 꼭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자유로운 영혼이 춤추는 느낌? 그냥 그 자유로움이 춤 안에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막 격식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다들 즐기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자기들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 계속 끝까지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계속 하려고 하는 그

0: 쿠바 문화에 흠뻑 젖었던 청춘 시나미가 또다시 판을 벌였습니다.
1: 성악만 호간적이라 요단항장 천리마로다 연항은 오백금으로 죽었다 사갔으니 너를 산책을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상을 아니 주랴 들거라.
0: 청춘 시나위의 마지막 전략이 통한 걸까요? 처음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영덕전 어른별의

0: 진원이의 판소리에는 어깨춤을 덩실 추더니 꽹가리의 신명난 가락엔 온몸을 맡기는 쿠바인들. 한순간에 무대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1: 목이 아파요. 쿠바 그 현지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 연습하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즐겨주셔가지고 연습이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려서 좀 저도 좀 흥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 위로 선뜻 나서는 쿠바인들.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가락이 그들과 통하나 봅니다.
1: 랑랑게게 겐지게게게 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흰색 티셔츠 입은 건강한 남자분이 엄청 멋있게 춤을 따라도 못하겠어. 엄청 멋있게 추는데 그 안에 느껴지는 그 몸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멋있었어요.
0: 쿠바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쿠바의 역사를 이해하고 쿠바의 춤 살사를 즐기며 그 속에 녹아있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읽었던 청춘 시나리.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문 덕분일까요? 앞선 공연들과는 달리 쿠바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왠지 내일 있을 공연도 예감이 좋습니다. 다음 날 우리의 국악 청춘들은 새로운 관객을 찾아 또다시 길 위에 나섰는데요. 지난 밤의 흥취 때문인지 청춘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아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아르마스 광장인데요. 날마다 헌책방이 열리고 거리의 악사들이 모이는 이곳은 아바나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2: 해보고 싶대.
0: 청춘 신화위에 관심을 보이는 거리의 악사들.
2: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0: 쿠바 미뇨에 우리의 가락을 얹습니다.
1: 네, 뭐 시작도 그냥 하나 둘 시작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훅훅 누가 하나 시작하면 따라 들어갔다가 또 우리가 가져가면 먼저 따라왔다가 뭐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선 없고 병 없고.
0: 쿠바의 아리랑이라 불릴 만큼 가장 유명한 관타나메라. 즉흥적인 연주에도 이토록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쿠바와 우리의 음악이 많이 닮았나 봅니다.
3: 서로 맞춘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랑 서로 이렇게 음악을 합친다는 게 좀 새로 항상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1: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단거 주소.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시르렁 실건 실건.
0: 내친 김에 판소리 한 자락도 뽑아봅니다.
1: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
0: 어느새 몰려든 관객들도 국경을 뛰어넘은 두 음악의 조화를 즐기는 것 같죠?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알릴 차례. 꽹가리 소리가 높아질수록 쿠바인들의 춤사위에 열정이 더해지는데요. 아르마스 광장 가득 우리 소리를 향한 환호가 울려 퍼지고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1: 징을 치고 있다가 이제 꽹과리를 한번 갱 치는 순간 관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꽹과리를 한번 쳤는데 와! 이런 반응을 저도 처음 받아봐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0: 공연에 아쉬움과 속상함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아르마스 광장에 청춘들의 소리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악 청춘들과 쿠바에서 나고 자란 청춘들의 신명난 놀이 한판. 음악이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천사의 언어이자 유일한 만국 공통어라고 했던가요? 처음 듣는 가락에도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 이들의 모습을 보니 음악의 힘을 찬양했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실인가 봅니다.

0: 요즘을 굉장히 일단 좋아하는 것 같고 흥도 많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역시 쿠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2: 젊은 친구들이 같이 또 어울리니까 더욱더 막 춤도 막 너무 춤도 다들 잘 추고 없던 흥도 생기고 저도 좀 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쿠바에 와서
3: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국악의 생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쿠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국악 청춘들.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이들이 쿠바에서 얻은 진짜 결실은 또 있습니다.
4: 월드뮤직,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욱더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해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5: 인적산도 돌았고 등왕과 공화되어 문장면 길을 닫힌
6: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즐겁게 제가 만약에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마 보는 사람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기 전에 제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도 즐거운 거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렇게 즐기는 음악 하고 싶죠.
4: 그냥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보여주는 음악도 좋지만은 이제 뭐든지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무대에 섰을 때도 관객석과 무대가 벽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우러지는 이런 음악을 저는 하고 싶어요.
7: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직 더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0: 쉽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을 잃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나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탐수병즉 설능언어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 하니

얼른 전기로 삼겹살 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요.

먹게 되네. 닭죽 하나 내려왔어.

0: 한단 말이냐.
1: 대왕

0: 내버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보시오.

0: 한궁계는 대변보고 또 왕궁계로는 소변보 꼴다운궁계로는 간대 그리고 이 뭐로 차려버려 놔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밑궁계로 내고 내 반골신 설구동공동 떨리 남방이 칠하서 반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 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4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나 5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 늘 나이의 한계를 두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90살의 원로 배우가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를 다니고 노래 듣는 재미에 빠져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찾은 새로운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던 한 미국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선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우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퍼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어?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유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회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끼고 이것도 춘향목이 여기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저기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응? 이거 그냥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의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징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국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봄 갔다면서? 이거는 확 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 핀 거고.
1: 네.
0: 예.
1: 네.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요부시 호텔 좀 내려
1: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결정 요부시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십니다.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래 이거를 벗기니까 어때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재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처럼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뜨겁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2: 21세기
0: 한국 음악의
2: 팀입니다.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 악기는 이제 북한 악기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너는 MR 없어도 되는데.
1: 어,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 뭐라 지금. 무슨 거?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A잖아. A라고?
2: 저는 A 갔다가
3: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4: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2: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 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뜨겁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았는데.
2: 21세기
3: 한국 음악의
2: 주인공이다.

0: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매일 밤 별을 보며 꿈꾸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곱

0: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